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Oh, it's already been half an hour. Why is my honey, Ani, always running late?
5: 겨우 도착했네. 아, 자기야, 언니 많이 많이 기다렸어. 미안, 미안, 미안잉.
4: It's okay. Let's place an order for a drink.
5: 자기야,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듬뿍 라떼랑 또 크로플 하나랑.
4: That's way too much. Can you really eat all of that?
5: 많기는 뭐가 많아. 자기야, 하나도 안 많거든요. 다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
4: Sure. If you think you can eat it all, go ahead. But don't leave anything behind.
5: 근데 자기 설마 언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지?
4: Of course not. It's not because I'm worried about wasting money. I'm saying it for the sake of the planet. You know that, right?
5: 그치, 그치. 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통장 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4: What? We deposited the money just last week. And it's already all gone? What on earth happened?
5: 몰라 몰라 몰라요. 왜 돈이 없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주문 먼저 해줘, 자기야.
4: For today, let's go Dutch. And then let's take another look at our finances and get things organized.
5: 잠깐 잠깐, 왜 이러미니? 자기야, 지금 뭐 먹은 만큼 내자 이 말인 거야? 힝, 그럼 똑당해, 똑당해. 우리 그러면 반반 어때? 아니면 언니는 똑당해, 똑당해.
4: Since there's no money in our joint account right now, let's just do that for now. Come on, let's order.
5: 자기야, 잠깐만요. 언니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언니는 그냥 한잔 마실게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얼음물. 얼음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4: Let's go half on.
6: Let's go half on.
7: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내자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각자 자신이 소비한 만큼 내자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각자 내자. Let's go Dutch. 친구와 식사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Let's go half on this.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반하자. Let's go half on.
4: Let's go half on.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8: Your best choice. BFM. Busan Yeongha Bangso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Friday, October 9th, is Hangul Day, a time to really celebrate King Sejong's proclamation of Hunmin Jeongeum and reflect on the language and script we use every day. First observed in 1926 as Gagya Day, the commemoration grew from efforts to protect Korean language and writing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is year marks its 100th anniversary, and as loan words and, of course, like slang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t's really worth considering how we can preserve our language, including regional dialects,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as well.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Together, we're going to trace the history and meaning of our language from its roots in Gagya Day, uncover the distinctive charm of Busan dialect rooted in local memory, and discuss everyday ways to preserve and care for our words as well. 네, 다가오는 금요일 10월 9일은 한글 날입니다. 외래어와 또 줄임말이 익숙해진 요즘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근열 한글학회 부산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한글학회 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열이라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s the president of the Busan Hangul Society and a lectur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the origins of Hangul Day trace back to Gagya Day in 1926, marking its 100th anniversary this year. So could you tell us why it was named Gagya Day and what it means and meant to really establish a day to celebrate our language and scrip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네, 한글날은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왜 가갸날이란 이 이름을 붙였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또 기념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1: 원래 그 일제강점기에는 그 우리말을 잘 사용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이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더라도 말과 글만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리 말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런 정신들을 기리고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그 조선어학계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그 훈민정음 반포 480돌이 되던 해에 이거를 이제 식도원이라는 요리집에서 모여서 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그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로 계속 쓰였고요. 그런데
0: 네.
1: 한글이라는 말은 원래 주시경 선생이 요 시기 무렵에 뭐 대한제국의 말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그 한글

0: 를 배울 때 한글 자모판이라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게 가, 갸, 거, 겨, 구, 규 이런 식으로 순서로 돼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본따서 앞에 있는 두자 가, 갸를 따서
1: 네.
0: 가, 갸, 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원본이 발견되기 이전이라서 원래 그 세종실록에 나와 있던 그 창제 연도인 음력 9월 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념식을 했었는데 이때 기념식에 이제 양력으로 환산한 게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글날하고는 날짜가 다르죠.
1: 그렇군요. 이 말과 또 글을 지킨다는 건 공동체도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던 또 시대의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What a beautiful story. So he explains tha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language and writing were considered essential to preserving the nation's spirit and values. And people believed that even if they lost their country, they would reclaim it as long as their language survived.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refore worked to protect Korean and really carry forward the founding spirit of King Sejong's Hunminjeongeum. And in 1926, the 480th anniversary of its proclamation, the organization held a commemorative ceremony at a restaurant called Shikdo-won. And at the time, the name Hangul, introduced by Chu Shikyong, was not yet widely known. And because alphabet charts begin with syllables such as 가, 갸, 거, 겨, 구, 규, the occasion was named 가, 갸, 데이. And this was before the discovery of 훈민정음 해례본. So organizers relied on an entry in the annals too, placing the book's completion in the ninth lunar month, and they converted that day to the solar calendar and held a ceremony on November 4th. But we do celebrate it a different day now, the October 9th, of course, now. Well, what common spirit do you see connecting King Sejong's intent in creating 훈민정음 with the efforts of those who later fought to protect our spoken and written language?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뜻과 이후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은 어떤 마음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나요?
0: 먼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뜻은 차별 없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한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을 타파한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신들은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한 것 같습니다. 말은 어쩌면 서로 소통을 할수 있지만 글자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런 의미에서 글자를 이어나가고 보존하겠다는 정신, 이런 정신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교육을 그렇게 심하게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우리 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때문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 그 당시에 우리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민주적이고 어떤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또 한글의 위대함은 지식과 표현의 기회를 모두에게 또 열어주었다는 데 있는데요. So he talked about how he believes King Sejong created 훈민정음 to enable communi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t the time, information really just circulated mainly among those who knew how to read and write, and allowing knowledge to be really distorted as well sometimes. So by introducing a new script, King Sejong reduced that inequality and gave more people a way to express and preserve their thoughts and writing.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similarly believed that losing their script would also mean losing their national identity. And without their efforts, Koreans might have been forced to use Japanese writing today. And because he believes that it also helped really Korea develop into democratic and highly educated society it is today.
2: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Well, in daily life, we use many loan words and new expressions and slang. So how should we distinguish between natural linguistic shifts and expressions that hinder comprehension or communication? 요즘 외래어와 또 줄임말, 새로운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언어와 변화와 또 이 언어의 변화와 또 소통을 어렵게 하는 표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0: 사실 그 언어는 변화합니다. 이게 보편적 원칙이죠. 네.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 변화의 어떤 방향을 보면 거의 뭐 간편하게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한 효율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백화점식 화법이 있는데 네.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하는 뭐 시를 많이 엮거나 또 요즘은 뭐 저희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저희라는 말을 자꾸 낮춘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말 구조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한 상대에게 좀 존대를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높임법이 굉장히 어려우면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시를 다 넣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지고 모든 낮춤말은 전부 저희로 낮추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단순화된 언어 방식들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1: 네.
0: 언어를 또 줄여가는 방식도 사회적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대의 말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1: 네.
0: 그러나 이런 언어 변화와는 다르게 우리말의 본질을 손상하거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2: 그럼요, 그럼요. I like that. So he explains that language naturally changes over time. Difficult pronunciations become easier while long words are shortened for efficiency. So viewing every change negatively can be a form of prejudice. And he doesn't see these changes too negatively. But some people, for example, criticize expressions such as 저의 나라 instead of 우리나라 or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in customer service. However, he sees these phrases as products of pressure within Korean culture to respect others by elevating them or lowering oneself. And in that sense, they represent an expanded use of honorifics and can be understood as natural change. However, expressions that maybe diminish the value of Korean cannot be really considered natural development and may require more critical response as well. Then could you share some maybe specific examples of this?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예, 요즘 유행하는 뭐 거제 야호라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1: 네.
0: 그쪽에 있는 야호는 우리가 뭐 산에서 부르는 야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1: 네.
0: 안녕이란 뜻의 일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말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수용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높아요. 특히 이제 외래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이 우리 말에 대한 열등감이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네.
0: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바깥에 들어온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뭐 윤슬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유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어도 사실은 윤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어 속에서 들어있는 말들 중에서 이런 우리말 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윤이 들어가 있는 단어. 빛날
1: 네.
0: 윤자인데 윤이 나다 이럴 때도 빛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뭐 고유어라고 우리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 윤술이라는 단어는 원래 1970년대 이전에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1970년 이후에 백시종이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글에서 그녀의 다리에 윤술처럼 반짝였다 하는 윤술이 나오거든요. 그 윤술, 그때 쓴 윤술을 보면 윤이 빛날 윤자이고 술은 구슬술자니까 구슬처럼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1: 네.
0: 원래 윤수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보면 물비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유어가 아닌 것들이 고유어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사용은

0: 우리말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 네. 물, 비늘도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I love it. So he points to expressions such as 거제 야호. So in this case, he explains this 야호 is not the familiar call used in mountains in Korea, but a Japanese greeting meaning hello. So he argues that indiscriminately using foreign expressions when Korean alternatives already exist may reflect the belief that Korean is inferior. And he also cites common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words like 윤세. The word describes small ripples, really sparkling in the sunlight or moonlight. But many people believe it is a native Korean term. However, he says it did not appear in Korean dictionaries before 1970 and was first used by novelist Baek Si-jong in 1971 with a sense of shining dew or beads. So he emphasizes that misunderstanding or inaccurately presenting the origins of words can also create problems in language use. Well, when we talk about the value of our language, dialects naturally come to mind. So we do have to talk about Busan dialect. What kind of lived experiences and memories, which standard Korean alone can hardly capture, remain tucked away inside these regional dialects? 우리말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방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부산말을 지키는 건 부산의 또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어로는 답기 어려운 어떤 삶과 또 기억이 부산말에 남아 있을까요?
0: 예, 부산 말은 한국어가 가진 보편적인 어떤 특징도 있고, 부산만이 가진 개별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산 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효율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1: 네.
0: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뭐 기억하기 쉽고 말하기 쉬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접시라는 말이 있죠.
1: 네.
0: 앞접시는 음식을 덜어먹는 접시잖아요.
1: 네.
0: 앞이 있는데 뒤는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
0: 짝이 있어야 되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뒷접시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뒷접시는 뭐 하는 접시인가 하면 뼈를 발라내는 접시를 뒷접시라는 거죠. 이렇게
1: 네.
0: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언어라고 저는 보는데,
1: 네.
0: 그런 거 말고도 이게 이제 겉대도 있지만 속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대 있으면 속대도 있어야
1: 그렇죠.
0: 되니까
1: 네.
0: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1: 네.
0: 아니면 말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데 고운 소금, 아주 그 굵은 소금 말고
1: 네.
0: 이
1: 작은.
0: 작은 알갱이의 소금을
1: 네.
0: 고운 소금이라 하잖아요.
1: 네.
0: 이걸 줄이면 곤소금이 되는 거죠.
1: 곤소금.
0: 예.
1: 네.
0: 그런 식으로 단어를 줄이는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생날리굿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네.
0: 생날리굿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생굿이라고 합니다. 줄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부산의 효율성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비유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속 좁은 사람을 우리 흔히 말할 때 고동창씨 같다. 고동창씨라는 것은 이 고동이라는 그 골뱅이 같은 거 있죠?
1: 네.
0: 그거의 그 내장, 그걸 굉장히 작거든요.
1: 아이.
0: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처럼
1: 네.
0: 비유한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늙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나보탱이라 하거든요. 나이를 보통 나이보다 보태 놓은 것 같다. 얼마나 뭐 직접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인지적으로 편하니까
1: 네.
0: 이런 특징들이 바로 부산말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I love it. So I think more and more we learn about Busan dialect, you'll fall in love with it. So he explains that Busan dialect shares the general qualities of Korean while also reflecting the city's distinct local character. So one notable feature is the official way Busan residents use language. So for example, 앞접시, actually it means like front dish or front plate. It refers to an individual plate for serving food. And Busan speakers reason that if there is an 앞접시, there should also be a 뒷접시, so back plate, right? So they use the latter for a dish holding maybe bones or leftovers. And the same logic produces expressions such as 겉대 along with 속대. And Busan speech also shortened longer words like 고운 소금 becomes 곤소금, so it's a bit shorter and efficient. And someone narrow-minded may be described as 고동창씨 같다, while a person who looks older than their age may be called 나보태기.

0: So really, he believes these expressions capture the standard Korean that cannot really fully reproduce in the language in Busan dialect. And that's beautiful, I think. Well, Busan is a city shaped by refugees, laborers, and people arriv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So how has this unique history left its mark on the Busan dialect? 네, 부산은 피란민과 노동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도시인데요. 이런 역사가 부산말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1: 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엔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0: 네.
1: 유엔탕을 이른바 꿀꿀이탕이라고 하는데 그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유엔 부대 네. 에서 나온 음식 부산물들을 모아서 함께 끓인 탕이 바로 유엔탕입니다.
0: 네.
1: 이런 거 말고도 얌세이 짓, 얌세이, 얌세이 몰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얌세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부산 사투리죠.
0: 네네.
1: 근데 이걸 얌세이 몰다가 도둑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막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미군 물자를 저장해 놓은 곳에 철저망을 쳐놓고 이렇게 보초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소를 즉 얌세이를 그 안에 밀어놓고 그 염소 보고 풀을 뜯으라 해놓고는 본인은 정문으로 가서 이 염소가 저기 있으니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뒤에
0: 네.
1: 거기 있는 물자를 살 빼놓는 거죠.
0: 네.
1: 염소는
0: 거죠. 예, 예.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얌세이질이라는 말로 굳어졌고요.
0: 네.
1: 이런 거 말고도 가장 유명한 말들이 개판이에요.
0: 네.
1: 개판이 이제 그 멍멍짓는 개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사람들은 놀라고 있지만
0: 그쵸?
1: 이 개판은 원래 개는 열 개자고요. 판은 판자의 판인데요. 판자를 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인가 하면
0: 네.
1: 원래 그 6.25 전쟁 당시에 드럼통에 음식을 넣고 그냥 끓였어요. 근데 그 뚜껑이 있어야 빨리 익잖아요.
0: 그
1: 뚜껑을 판자를 통해서 덮었는데 그 판자 이제 다 끓었을 때 이제 판자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열기 전에 이제 개판 5분 전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 먹겠다고 배고픈 상태에
0: 그럼요.
1: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개판이다라는 말이 이 드럼통에 뚜껑을 열기 전의 상태라는
0: 네.
1: 뜻으로 남아 있는 거죠.
0: 와, 이렇게 평범한 말 한마디가 역사책에 좀 남지 않은 시민들의 삶을 오늘까지 전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So he introduces several expressions and reflects Busan's experience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So for example, Yuentang referred to like a porridge made by boiling food scraps from UN military bases, capturing the hunger of that period. And expressions such as 얌생이 or 얌생이질 also emerged during the refugee era since 얌세이 means goat and people would reportedly push a goat inside a enclosure holding U.S. military supplies and then ask, can I get the goat? And while they're getting the goat through the gate, they would steal a little bit of food because they were always hungry back then. And he also talked about the expression 개판. So food for refugees was cooked in oil drums and covered with wooden boards. And when someone shouted 개판 5분 전, meaning that the board would be open in 5 minutes because the food is almost ready, people would rush toward to the food. And he would explain how it was just a chaotic situation right after they say that. So we say it often, right? Maybe not all the time, but we know the word. And now we know the meaning and the history behind it. Love that indee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Lots of messages coming in about 평생 뜻도 Lee Jason님께서는 평생 뜻도 모르고 사용한 개판 오분전이네요. Right, so now you know. And we also have Kevin님 saying, this is fun. Linguistics is so fun, right? Definitely, I think, especially if you get to hear the history and meaning behind it. It's so interesting. And with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learning Korean these days, what unique charm of our language do you hope they truly experience?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외국인 학습자들이 꼭 발견했으면 우리 말에 발견했으면 좋을 우리 말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우리 말을 더 즐겁게 익히고 사용하는

0: 읽는 도움이 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1: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언어 자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0: 그럼요.
1: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그 언어 학습에는 반드시 우리

0: 만 빈말이 비어 있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본다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은 지정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너하고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말이죠.
1: 네.
0: 결국은 빈말은 빈말이 아닌 셈이죠.
1: 네.
0: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이 단어를 이래 보면 우리 문화를 어떤 표현하는 어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푸대접이라는 말이에요.
1: 네.
0: 푸대접이라는 말은 무슨 대접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푸대접의 푸가 바로 네. 풀대접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말은 뭐 디귿 앞에 리얼이 탈락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1: 네.
0: 푸대접이라고 남았는데 풀로 대접하는 게 왜 대접을 잘 못하는 건가라는 것은
1: 네.
0: 예전에 그 우리의 음식들이 전부 그 나물 위주로
1: 그쵸.
0: 채식으로 주로 먹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접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푸대접이 별로 좋지 않은 대접으로 간 것이고요.
1: 네.
0: 이런 문화를 감안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서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눈치, 코치는 있는데
1: 네.
0: 눈과 코는 알겠는데 치는 어디서 왔느냐 라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1: 네.
0: 우리말에는 그런 걸 이래 잘 살피고 상대를 고려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염치라는 말이 있어요.
1: 네.
0: 염치가 없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염치의 치를 우리말에서는 눈치도 치에 눈치에 치에 달고 코치에 치에 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 염치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고 눈치 코치를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말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겠죠. 그럼 네. 말도 재밌어지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 문화와 직접 연결지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너무 재밌네요. 저희 진리님께서는 언어는 문화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Absolutely. And that's what our guest is saying. He emphasizes that learning a language means understanding the culture within it, not simply memorizing the words. And Korean learners should really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meaning behind common expressions. So for example, some foreign learners interpret 다음에 봅시다, like see you next time, as a firm promise to meet again and may feel misled when no specific meeting follows. And I have experienced that when I first started. And however, he explains that the phrase often expresses a sincere wish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d it may sound non-committal, but it is not emotionally empty. It's just they want to see you one day again, right? And exploring these cultural and historical layers, he says, helps learners understand Korean more deeply and it really makes the language their own as well. Now, I do have a lot of questions, but we're going to have to wrap up, the interview. 제 회장님, 제가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0: 예.
1: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이거 시간이 빨리
1: 네,
0: 갑니다.
1: 네, 그러게요. 너무 흥미로워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말을 사용하고 가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 네.
0: 그 가장 본질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래 끊임없이 사전을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말에 알게 되고 우리말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All right. So he says, taking an interest in Korean allows people to understand its deeper meaning and value. And of course, the same is true for Busan dialect. And I hope, and he hopes that you fall in love with Korean more and more as you lear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Ge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근열 한글학회 부산 지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지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Yunha with 사건의 지평선.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Busan Port Authority has relocated a Southeast Asian hub from Indonesia to Singapore. So what prompted the move and what took place at the opening ceremon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부산 항만공사가 동남아 사업 거점을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지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1: 네, 부산항만공사가 BPA가 지난 29일 싱가포르 파크로얄 컬렉션 마리나베이에서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행사에는 송산근 BPA 사장님과 그리고 김준민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님 그리고 탄호순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 부청장 등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분들이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BPA는 기존 인도네시아 동남아 대표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해 설립했으며 글로벌 선사와 물류기업이 직결한 현지에서 접점을 넓히고 부산항만
0: I see. So Busan Port Authority, or BPA, opened its Singapore branch at Park Royal Collection Marina Bay on the 29th. Around 100 representatives from the port and logistics sectors attended, including BPA President Song Sang-geun, South Korean Embassy Charge d'Affaires Kim Jun-min as well, and as an assistant chief executive of 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s well. The new branch replaces BPA's former Southeast Asia office in Indonesia, and by moving its regional base to Singapore, BPA aims to build closer ties with global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and strengthen the promotion of Busan Port as well. And what will be the branch's main priorities as BPA expands its operation across Southeast Asia? 싱가포르 지점은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나요?
1: 네, BPA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항만 및 물류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과 PSA 등 현지 기관, 그리고 글로벌 선사와 허주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0: I see. So BPA will continue to supporting its existing projects in Indonesia and Vietnam while identifying new port and logistics opportunities across ASEAN. The Singapore branch will also work with local organizations including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nd PSA, as well as global shipping lines and cargo owners to attract additional cargo at Busan Port.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or today. Singapore's Education Minister Desmond Lee and a delegation recently visited schools in Seoul. So what did they observe during the visit? 다음 소식 볼게요. 데스몬드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또 대표단이 서울의 학교들을 찾았는데요. 주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1: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또 그 대표단 분들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지역 학교들을 방문했는데요. 첫날 오전에는 대화 여자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 혁신미래학교 교육현장과 급식을 체험했고요. 오후에는 AI 중점학교인 반포고등학교를 찾아서 AI 융합형 과학수업과 STEM 교육 활동을 참관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정원 여자중학교를 찾아 싱가포르 리버밸리 고등학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연계형 온라인 국제 공동 수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with support from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inister Desmond Lee and his delegation visited several schools in Seoul from the 21st to the 22nd. At Paehwa Girls High School, they observed global citizenship and future-focused education programs and experienced the school meal system. Later, they visited Pampo High School, an AI-focused institution, to observe science classes as well. And on the second day, the delegation attended an online collaborative class connecting Chongwon Girls Middle School with River Valley High School in Singapore. Then what areas of cooperation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 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0: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0: Taipei,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Sansa.
1: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6: Oh, it's already been half an hour. Why is my honey Ani always running late?
7: 겨우 도착했네. 아, 자기야, 언니 많이 많이 기다렸어. 미안, 미안, 미안잉.
6: It's okay. Let's place an order for a drink.
7: 자기야,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듬뿍 라떼랑 또 크로플 하나랑.
6: That's way too much. Can you really eat all of that?
7: 많기는 뭐가 많아. 자기야, 하나도 안 많거든요. 다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
6: Sure. If you think you can eat it all, go ahead. But don't leave anything behind.
7: 근데 자기 설마 언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지?
6: Of course not. It's not because I'm worried about wasting money. I'm saying it for the sake of the planet. You know that, right?
7: 그치, 그치. 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통장 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6: What? We deposited the money just last week, and it's already all gone? What on earth happened?
7: 몰라 몰라 몰라요. 왜 돈이 없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주문 먼저 해줘, 자기야.
6: For today, let's go Dutch. And then let's take another look at our finances and get things organized.
7: 잠깐 잠깐, 왜 이러미니? 자기야, 지금 뭐 먹은 만큼 내자 이 말인 거야? 힝, 그럼 똑당해, 똑당해. 우리 그러면 반반 어때? 아니면 언니는 똑당해, 똑당해.
6: Since there's no money in our joint account right now, let's just do that for now. Come on, let's order.
7: 자기야, 잠깐만요. 언니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언니는 그냥 한잔 마실게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얼음물. 얼음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6: Let's go half on.
5: Let's go half on.
4: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내자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각자 자신이 소비한 만큼 내자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각자 내자. Let's go Dutch. 친구와 식사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Let's go half on this.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반하자. Let's go half on.
6: Let's go half on.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Oh, I do love a bit of Daniel Pouter. Free Loop there by Daniel Pouter from his album Daniel Pouter. I will give you something even better. How's about that? Every Tuesday and Wednesday, we have a fantastic segment all the way through October. This, of course, is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So we hear their diverse stories, their thoughts, their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everyday challenges and the choices that they make, of course, the hopes that they have for the future as well.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today. And don't forget that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간혹 연출을 하고 배우도 하고 있는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울산에서 자라고 대학을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서울이랑 호주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지금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안리 자체가 또 여러 문화나 사람들이 섞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재밌는 곳이라서 저도 요 근처에 저희 단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4: 양승민 대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일정한 하루가 좀 없어요. 해외팀이 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원 사업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은 또 밤새서 동료들이랑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불규칙적인 좀 삶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쉬는 시간과 밸런스를 스스로 요리조리 찾아야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루들을 살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연극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선택지도 있으셨을 텐데 결국 극단을 만들고 이끌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제가 물론 배우를 전공을 하긴 했어요. 17살 때부터 학원에서 배우고 입시를 통해서 배우를 전공했었고 저도 한때 유망한 배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극단을 하게 되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계속 부산에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크게 인상에 남았고 불을 지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합류를 하게 됐어요.
4: 요즘은 AI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하고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왜 이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 와중에 무대 현장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야 하는 그 약속, 관객들은 집보다 더 불편한 그 좌석에 앉아야 되고 출연자들도 자기의 것을 보여주러 그곳에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극한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성은 대체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장르가 살아남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걸 인간이 지켜내려고 하는 한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부산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을 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게 있을 때 조금 더 불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제가 추구하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데 청년들도 떠나고 있고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그 마음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들이 서울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과 조금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증명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산이 더 작업하기 좋은 곳이 될까? 그럼 좋은 기획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4: 부산에서 활동할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비예술인 현장발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렇다 할 데뷔 기회나 정착에 대한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나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하는 아이컨택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워크숍과 멘토링과 현장 발표까지 그들이 데뷔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희망이 또 보였던 것은 실제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좀 더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서 재미를 붙여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나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의 예술가로서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3: 부산은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흔히 얘기하는 바닷가, 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음식, 사투리, 생활 양식 여러 가지가 정말 잘 섞여 있는, 재밌게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산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술도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좋은 공연을 보려면 좋은 예술을 보려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4: 마지막으로 양승민 대표님께 부산이란?
3: 나에게 부산은 아직 해볼 게 많은 도시이다.
0: 어 What a wonderful episode there. Thank you so much to our production team and to, of course, our interviewee, Yang Seungmin-nim, a Busan-based performing artist who runs the theatre company Eye Contact while working as both a director and a producer. So drawing on his background in acting, film production and game content, he approaches theatre as part of a broader content industry, particularly interested in creating a sustainable structure in which performances that begin in Busan can continue beyond a single production and reach audiences in other cities and overseas as well. And through his experiences at international arts festivals, including the Edinburgh Festival, he's also been working to share global networks and opportunities with fellow artists here in Busan. So he remains open to AI and new technologies. He places great value on the unique immediacy of live performances, where actors and audiences share the same time and space. And so rather than seeing Busan's limited arts infrastructure only as a disadvantage, he views it as an opportunity to build something new. His long-term goal wa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ng artists can continue making work in Busan while connecting naturally with the wider world, because for him, Busan is not a finished city, but a city with so much more to explore and create. So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to our interviewee, Yang Seungmin-nim, and please do check out Eye Contact if you get a chance. And one more time, thank you to Busan Metropolitan City for supporting this very important project. Here Stands the Youth. We'll have another episode of that for you tomorrow as well. All right, my friends, now it's time for some tea.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9: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연출산 9화. 오늘은 북항 첸수공원으로 갈 겁니다. 요새 부산에서 핫한 북항이의 2차 구조작전이 이제 곧 2시간 뒤인 3시 반에 시작하는데, 북항 첸수공원 한 바퀴 돌면서 북항이 구조소위까지 한번 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트 부산.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부산역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1: 북항 첸수공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부산역을 가로질러야 돼요.
0: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출구를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9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설마 다들 북항이를 보러 가시는 건 아니겠죠? 북항이 구조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가 핫해졌던 커피 가게군요. 북항이의 무사 기원을 응원해주는 포토존도인데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한낮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너머에 저 다리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북한을 보려고 계십니다. 부산 영어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오셨네요. 확실히 북한이가 지금 부산의 대표 마스코트로 급부상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첫 번째 구조작전 실패했잖아요.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내보내야 하냐라는 어떤 그런 찬반 여론은 갈린다고 들었는데,

0: 북한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해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가 저쪽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물을 사용한 2차 구조작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최근에 추석 연휴에 뭐 강의를 보려고 한 48만 명 정도 되는 관람객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냥 서사 하나가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1: 근데 궁금한 게 다들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2: 팬서비스가 꽤 좋은 녀석이라고 들었는데 북항이 꼬리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이를 기다리다 지쳐서 공항 코스를 한번 좀 뛰어볼까 합니다. 북항이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러너분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원래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구조작전을 준비하는 해경분들이십니다.
4: 이 커다란 그물을 이용해서
2: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어는 시력이 좀 나쁘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기신호로 감지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항처럼 금방에 어떤 전기신호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수로 안에서 상어가 사는 게 상어한테도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46분째 북항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이런 해양동물이 화제가 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64년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엄청 커다란 바다거북이가 한 번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 어머님들이 오고 있대요.
1: 어, 저기는 지느러미 밑에 나무데크 밑에
5: 계속 가는구나.
1: 지느러미라도 봤습니다.
2: 출몰 했으니 러닝으로 북항이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북항이 동선을 따라서 지금 가볼게요. 그래도 마침 구조작업에는 도움이 되게 외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항이 루트를 따라서 지금 런처 부산 달리기 루트 쫓아가 보겠습니다.
3: 추적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장비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6: 깎고 한다. 올라가려고 깎고 한다.
1: 이게 왜 해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2: 많은 분들이 확실히 자리를 이동하시네.
1: 유람선이 보이는 거의 맨 끝으로 왔습니다. 여길 이렇게 나가면 바로 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 강의가 바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신수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평지 같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북한 쪽 러너들의 인기 코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멀리가 아까 제가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가득하던 수로 주변이고, 부산 놀러 오시는 분들도 부산역에서 바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 있기 때문에 신수공원 한 번쯤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 이제.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지난 2일 출범한 부산중대범죄수사청 김기욱 초대

0: 청장이 오늘 처음 공식 출근했습니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강조하며 과거의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중수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았으나 현재 인력은 정원의 74% 수준에 그치는 등 인력 충원과 청사 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 The first chief of the Busan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which launched on the 2nd, officially reported for work today. Kim Gi-uk emphasized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s, saying past mistakes would not be repeated. The agency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serious crimes across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However, it currently has only about 74% of its authorized workforce, leaving staffing and office preparations as key challenges.
0: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 부산 시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최근 건설비가 크게 오른 만큼 2035년 개항 목표를 맞추려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개항 이후 공사비를 추가로 올리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 Civic groups in Busan are divided over a proposed revision to the special law aimed at adjusting construction costs for Gadeokdo New Airport. Supporters argue that construction costs should reflect recent price increases and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quickly to meet the 2035 opening target. Opponents argue that raising construction costs after contracts are signed could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and drive up the overall project cost.
0: 부산시가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1,52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승용차 1,300대와 화물차 220대를 추가하며 국비와 시비 등 1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서 하반기 보급 물량은 신청이 몰리면서 조기에 소진된 가운데 부산시는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will supply an additional 1,520 electric vehicl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mid growing demand. The additional supply includes 1,300 passenger cars and 220 trucks with 13.5 billion won in national and city funding. The city's earlier allocation for the second half was exhausted ahead of schedule due to high demand, and Busan City plans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0: 국적 컨테이너선의 첫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부산을 북극 항로 플랫폼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북극 항로 관련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극지 분야 국제협의체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2030년 취항 예정인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모항을 부산에 유치하고 관련 해운 물류기업과 전문 인력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A proposal has been made to develop Busan into an Arctic shipping route hub following the first trial voyage of a Korean container ship through the route. The Busan Development Institute proposed establishing a dedicated organization, joining international polar cooperation bodies, building business networks and others. It also called for Busan to become the home port of a next generation icebreaking research vessel scheduled to begin operation in 2030 and to foster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and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Arctic routes.
0: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59개국 247편의 공식 초청작을 비롯해 모두 316편의 영화가 부산 곳곳에서 상영됩니다. 세계적인 감독과 배우들이 부산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today at the Busan Cinema Center in Haeundae. During its 10-day run through the 15th, a total of 316 films will be screened across Busan, including 247 officially invited films from 59 countries. World-renowned directors and actors will visit Busan for audience talks and various interactive programs.
0: 북항 친수공원에 19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는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립산과학원 분석 결과 북항이는 몸 길이 약 3m의 암컷으로 흑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분간 상어가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지켜보면서 건강 상태를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Coming up next is All-Star English. BEFM, Busan 영어 방송.
3: All-Star English.
4: Today, 네, 오늘부터 부산이 다시 영화의 도시가 됩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영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5: That's right. This year, 247 films from 59 countries are coming to Busan. That's a whole lot of movies to fall in love with. And right now, I'm sure many of our listeners, 우리 방송 아마 보고 있을 건데, but I'm sure you know of the red carpet event taking place. The stars are arriving, the cameras are rolling, and the red carpet is officially underway.
4: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창 레드 카펫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스타에게도 예, 레드 카펫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길 저희가 레드 카펫 깔아드리겠습니다.
5: 깔아줬어요,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4: 네, 들어오세요, 멋있게. 자,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4: English.
5: That's right. Happy Tuesday. 우리 once again, 언니 언니 in the house.
4: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나오니까 더 반갑네요.
5: 그렇죠. 네. 반갑긴 하죠?
4: 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5: 힘든 건 아니죠?
4: 제가 엄청 반가워했잖아요, 아까도.
5: 맞아요, 맞아요. 네. 네, just making sure, just making sure. 여러분, happy Tuesda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우리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And those watching on 너튜브,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저였으면 사실 솔직히 이 비프 레드 카펫, 네,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올스타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동시에 포

0: 이제는 비프트로 넣고 네 저희 컴퓨터에는 올스타트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 컴퓨터에는 우리 올스타 방송 틀어놨고요. 우리 방송 빅 TV 큰 화면에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BIFF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레드 카펫 지금 행사 틀어놨습니다. So, but we do not want to miss your messages. 당연히 여러분들과 당연히 소통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of course we are reading your messages.
1: 큰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보고 네.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지금 못 보시는 분들한테 생중계해드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디 좀 수습이 됐나요?
0: 맞네. 생중계네. Of course, 네. right? We need to. I want to broadcast to you, our listeners, who's coming on the red carpet.
1: 네.
0: 네, 뭐 지금 이제 뭐 영화 관련된 분들. 나와 있습니다.
1: 사실 뭐 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다 영화 관련된 분들이겠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제 저분들 이렇게 레드카펫 딱 걷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뭔가 평소와는 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There's something about the red carpet that makes people 이거 뭐라 그러지? Walk a little differently, act a little differently. 그쵸, 언니?
1: 네.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뭔가 평소보다는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레드 카펫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드 카펫 효과라고 하는데요. So when you're in a special environment, you naturally act a little different. 뭐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뭐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한다는 거죠. And I'm sure tonight, you know, seeing these stars on the red carpet, let's see who will steal the spotlight. 진짜 이제부터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이제 나오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네, 이게 배우들. 네.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영화 관련된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To be honest, I don't know all of them. 다 알 수가 없죠.
1: 자, 그럼 뭐 생중계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0: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요. 네, 우리 뭐 올스타에 네, 일단 방송 끄지 마시고요. 뭐 집에 분명히 뭐 스마트 TV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엄마 아빠 폰이거나 와이프 뭐 남편 폰 거기에 이제 비프 레드 칼펫 틀으면 됩니다.
1: 아유, 괜찮다고 모를 수도 있지 하고 안 궁금하다고 하시는 청취자분 계세요.
0: 왠지 뭐 좀, 네. 좀 혼날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 네. 근데 뭐 이 레드 카펫 효과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영화제에서 뭐 스타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대요.
0: 맞습니다.
1: 뭐 호텔 로비 같은 데 가면
0: 맞아요.
1: 괜히 좀 뭔가 좀 점잖게 걷게 되지 않나요?
0: 맞아요. 네. 해외 여행 가서 뭐 호텔 로비에서 그렇죠.
1: 뭔가 난 굉장히 익숙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려고
0: 굳이 네. 말 안 거도 되는데 프론트 데스크 가서 뭐를 물어볼까? 막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여러분.
1: 그래요,
0: Don't lie. 네. Don't
1: 맞아요,
0: lie.
1: 맞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회의 있는 날 있잖아. 회의 있는
0: 네.
1: 날. 좋은 옷 입으면 뭔가 좀 자신감이 올라간다.
0: 그렇죠. 네. 네. 이걸 영어로 dress for the occasion이잖아요. 딱 그 occasion 딱 맞게 그 상황 맞게 뭐 옷을 입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1: 아니 그리고 카페에서 할 일도 네. 오는데 괜히 노트북 펼치면 뭔가 중요한 일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이게 다 레드 카펫 효과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막 나 만화 보고 있는데 막 인상 쓰면서 막 엄청
1: 괜히 막
0: 이렇게
1: 손을 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듯이
0: 네,
1: 작업하는 듯이
0: 나 작업하는 거는 그냥 다음 회를 막 이게 검색하고 네, 막 치는 네. 건데 맞습니다.
1: 에브리데스타는 어떨 때 이 레드 카펫 효과가 느껴져요?
0: 아마 이 쇼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희한하게 저는 이 스튜디오 아니 저 방송 시간 외에 그렇지 않는데 희한하게 딱 여기 on air sign 이거 오늘 이거 생방송에 불 켜자마자 나는 원래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딱 우리 부스타분들 뭐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1: 네.
0: I'm a totally different person. 집에 가면요 진짜 조용해요 저.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believe it or not I'm a pretty quiet person at home. 근데 여기 와서 뭐 돈 벌어야 돼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something about this studio. 이 스튜디오가 무슨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부스타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0: 그런 건가요? 여러분
1: 잘 지내고 싶고 좋은 여러분, 점만 보여드리고 싶고
0: 네.
1: 아닌가?
0: 이제 뭐 2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 방송 이제 좀 가족이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I'm sorry. 네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But

0: 아까 그 말 예를 들어 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있잖아요. Like when we're having like a you know outdoor event or outdoor stage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방송이긴 한데 그래도 좀 특별한 행사라서 I try to, you know, be a little bit more maybe excited, maybe in my voice. I try to make people, you know, hear me more clearly. 그래서 특히 이제 표정 같은 것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런데서 이 red carpet effect, 이 레드 카펫 효과, 네, 뭐 있는데 언니는요? 언제 이 효과를 느낍니까?
1: 저도 뭐 사실 방송하러 올 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아니면은 아주 뭐 고급 식당에 갔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냥 막 먹지 않고 뭔가 어떤 날은 예쁜 그릇에다가 잘 차려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특히 만약 손님 안 오고 그냥 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 right? 네. 그래서 좀 예쁜 그릇 꺼내 가지고 이제 뭐 혼자 다이닝 하더라도 그럴 때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만들잖아요, right? 그래서 집에서도 이 랩카페 효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Right? So you don't have to be on the red carpet at Biff. 지금도 아주 예쁘고 잘생긴 네, 연예인들 지금 잘 지금 막 걷고 있거든요. Right? But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even at home you could experience this red carpet effect. 네. 자, 오늘 제일 많이 쓸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시선 뭐 뺏기지 마. 뭐 딴 데 정신 팔리지 마.
1: 본인에게 right? 하는 얘기인가요? 그쵸? 지금.
0: 네, 여러분 여기 집중. I know beef is going on, but 여기 집중. 그래서 뭐 딴 데 정신 팔리지 마세요. Don't get distracted.
1: Don't get distracted. 네.
0: Distract 이 단어가 뭐에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on't get distracted. 네, 뭐 시선 뺏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네, 눈 돌리지 마세요. Only at All Star English. Don't look away.
1: Don't look away.
0: 네. 저희한테만 눈 떼지 저희한테서 눈 떼지 마세요. Don't take your eyes off of me.
1: Don't take your eyes off me.
0: 네. 그리고 뭐 시선 팔리지 말고 집중하세요. Keep your eyes on the ball.
1: Keep your eyes on the ball.
0: 네, 이거는 그 이 표현 특히 이제 회사에서 뭐 상사가 그 뭐지 그 employees한테 우리 뭐 이제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이제 집중하세요. Keep your eyes on the ball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ball는 이제 오늘 All Star English입니다, 여러분. So keep your eyes on the ball. 아시겠죠?
1: 네.
0: All right. Well,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 051-744-6601 That's the number you need to call. 한 6시 45분쯤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전화 주세요 라고 외칠 겁니다.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도전하고 싶으면. Alright, moving right along. Let's get it. 다음 코너 코너 소개 코너입니다.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앵글 너무 좋아요.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되는군요. 네.
2: 날씨 좀 DM 너무 더워 보여요.
3: 그러네요. 네.
2: 그 터미네이터 2 영화 봤어요?
1: 봤어요.
2: 그 여자 배우가 그 상상 막 로봇 때문에 온 세계 막 불타잖아요. 네. 딱 그 장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근데 원래 문자 읽는 시간이 아닌데요. 이거는 좀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금정님께서요. 그 키아누 리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2: 키아누 리브스.
1: 오늘 이제 문자 요정이 뭐라고 했냐면 올스타의 키아누 리브스는 우리 민수 형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랄라님께서요, Don't get distracted. 영어를 배우려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Don't get distracted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2: 랄라님 너무 잘 썼습니다. 표현 너무 잘 적용했고요. 너무 잘 배우고 가는 겁니다.
1: 네, 우리 라라님 아직도 계시는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 뒤끝 장난인 거 알고 계시죠? 랄라님.
1: 랄라님.
2: 네.
1: 기다리고 있.

0: 있겠고요. 이제 바로
1: 라라 N42 님.
0: 날씨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morrow the low will be 12 degrees, 1 degree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reach 26 degrees, 2 degrees higher than today.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오늘보다 더 많이 오늘보다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since the temperature gap is getting wider, a light jacket is an absolute must.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an absolute must입니다. 이게 필수품 또는 꼭 해야 하는 것이란 뜻인데 예문으로 with the wide temperature gap tomorrow, bringing a jacket is an absolute must. 내일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투를 챙기는 것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렉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Lexu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네, 자 달진이 문자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0: 맞아요.
1: 말했고요.
0: 네.
1: 그리고 랄라님이 요정님한테 문자 보내요. 요정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시나요? 라고 하는데 이분 부끄러움 안 타는 게 이상한 겁니다.
0: 왜?
2: 왜요?
0: 왜죠?
1: 네? 네?
0: 왜요?
1: 모르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저도 알고 싶습니다.
1: 자, 요정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3: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When the night has co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never home.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d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how different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사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릴게요.
2: 네, 근데 요즘 우리 이 게임 하면서 우리 부스타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눈치가 빠르고 해서 살짝 룰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잠깐 정신교육하고 우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You have to pick number one or number two. 아, 둘 다 싫어요. 안 할래요. 네, 뭐 둘 다 할래요. 네, 이게 아니에요.
3: 네.
2: 무조건 A or B.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밸런스 게임입니다.
2: 어허.
3: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화려하게 개막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올해는요 특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2: 네. 네,
3: 비프가 세계 최상위권 영화제들이 속한 A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대요.
2: 맞아요. And this year is extra special because BIFF has made it onto the world's top tier A-list of film festivals. That puts BIFF in the same league as Cannes Film Festival, the Venice Film Festival,

0: 엄청 유명하죠 이 정도면.
1: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이 A리스트에 포함된 영화제가요 17곳뿐이라고 합니다.
0: 네.
1: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셈이죠.
0: 맞습니다. And the festival isn't just happening at one venue. 이제 뭐 부산국제영화제 몇 번 가신 분들 잘 아실 건데요. It's not just here in Centum at the Busan Cinema Center. It's all over the city, right? Here
1: 맞아요.
0: in Centum, 해운대, 남포동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일 뭐 이번 올해 비프 제일 기대하고 있는 뭐 이벤트나 뭐 보고 싶은 영화 혹시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언니 언니는요. What are you most excited about BIFF? You know, 뭐 신작, 뭐 GV도 있고요. 뭐 감독들 그 배우들 오는 그 이벤트도 있고 뭐가 제일 기대됩니까?
1: 저는 일단은 뭐 물론 뭐 해외에서 평소 만나보기 어려운 스타들 온다거나 하면 또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또 양자경 배우 온다고 하더라고요.
0: 양자경? 예. 알죠 그 배우. 양자경?
1: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배우라서 약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영화제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이맘때가 되면 부산이 뭔가 북적북적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0: 네. 네. 방금 양자경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미국 그 영어 이름 으로 유명하대요. 네, 미셸 여.
1: 미셸
0: 여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배우 최근에 그 Everything, Everywhere, 네. All at 와, 제목이 엄청 길었는데.
1: 기억하죠, 저 잊어버렸어요.
0: Everything, 저도.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네, 네. 엄청 긴 영화. 사실 못 봤어요, 저 아직. 그렇게 진짜 재밌다고 영화 들었는데.
1: 네, 재밌어요.
0: 근데
1: 네.
0: 저의 시대 때는요, 이 배우 제일 유명한 작이 그거예요. 영어로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인데. 그 완전 날라다니면서 막 싸우고 막 칼 막 이렇게 막
1: 와호 이렇게 싸우고. 장룡?
0: 네?
1: 와호 장룡?
0: 야호
1: 와호 장룡.
0: 와호 할 때 그렇게 와호 장룡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 그때부터 미국에서 엄청 뜨기 네. 시작했거든요. 아 이번이 오구나 이번 비프 때. 어 맞아요 Right? Cannes Film Festival, Venice Film Festival, BIFF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빅 스타들 오는 거잖아요. So today because BIFF is going on right now. 여러분 지금 right now 우리 여기 뒷마당에서 BIFF 하고 있거든요. 네. 앞마당이요, 뒷마당이요. 저희 기준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뒷마당이잖아요. 저희 뒤에서 진짜 영화장 영화의 네. 전당 뒤에 있으니까 뒷마당에서 BIFF가 한참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산 국제 영화제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Round 1. Would you rather A. die 5 minutes into a movie but leave a lasting impression or B. survive till the end but suffer the whole time?
1: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영화 시작 5분 만에 죽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공 Yes. 끝까지 살아남지만 계속 고생하는 주인공.
0: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 중에 2부에 문자요 중에 몇 명 골라 부지런히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영화에 이제 뭐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네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영화 이제 딱 시작했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죽는 거예요.
1: 그래서 주인공이 5분 만에 죽는
0: 그쵸?
1: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0: 주인공이 아니죠 그 정도면. 그럼 주인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1: 네. 아니죠. 5분 만에 죽지만 네. 뭐 과거 회상씬으로 계속 나올 수는 있잖아요.
0: 그럼 이제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0: 그렇죠.
1: 어쨌든 5분 만에 죽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공이냐.
0: 네.
1: 아, 그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겠다. 5분 만에 사라져요. 주인공은 맞는데.
0: 그렇죠. 근데 이 방금 5분 만에 죽는 주인공 이거 들으니까 한국 배우들 중에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잖아요.
1: 네.
0: 한 딱 떠오르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가 영화나 뭐 미드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죽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배우거든요. 네. 네. 이름이 Sean Bean. Sean Bean입니다. Sean Bean이 어느 배우냐면요. 그 피어스 브로즈넨 그 배우
1: 네.
0: 아세요?
1: 네, 알아요.
0: 피어스 브로즈넨의 처음으로 007 제임스 본 했을, 네. 했을 때 거기에 악당.
1: 아.
0: 네. 그 영화에 근데 끝까지 가다가 죽는데 최근에 최근 아닌데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아, 드론즈라고 네네. 미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엄청 중요한 캐릭터 나오는데

0: 일단 여러분 소유하면 죄송한데 죽어요. 아, 네. 엄청 와 이 사람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요. Right? 그래서 Sean Bean이 엄청 유명해요. 이 캐릭터는 무조건 죽는다. 등장하는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무조건 죽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you know when things get serious, you know the music kicks in and suddenly the hero unlocks their hidden power. 이 위기의 순간에 이 BGM이 완전 깔면서 이게 각성하고 이제 막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뭐지 그 캐릭터하고 장면 있잖아요. And somehow the bullets and explosions never seem to hit the main character. 총알이든 뭐 폭발이든 절대 주인공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영화 진짜 많잖아요.
1: 그리고 보통 주인공은 총 맞아도 잘 안 죽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0: 네.
1: 그게 바로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보이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평범하지 않은.
0: 맞아요.
1: 그런 게 이제 주인공인데.
0: 네.
1: 이 둘 중에서 주인공인데. 5분 만에 죽는다. 그게 좀 고르면은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예요?
0: 아 근데 와 그 영화 예를 들어 민수 나오잖아. 뭐 근데 5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민수 나오잖아 라고 딱 이 생각하는 영화 or 아 근데 그 캐릭터 누구였더라? 근데 끝까지 남는 그 캐릭터잖아. 이거잖아요. 네네. 둘 중에 하나. 근데 일단 뭐 5분만 일하고 그냥 뭐 출연 돈 다 받고
1: 일단 출연료가 똑같다면 네. 5분만 나오겠다
0: 영화도 히트되고 하면
1: 출연료가 막 엄청나게 그 씬만큼 준다 이렇게
0: 아 그러면 뭐 좀 그렇게 크게
1: 계속 고생
0: 안 나와도 계속 고생해야죠
1: 당연하지 않지만 계속 나오는
0: 네
1: 또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0: 일단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1: 저는 좀 귀차니즘이 많아서 네. 저도 5분만에 5분만 강렬하게 남기고 가고 싶네요.
0: 와, 귀차니즘 때문에 right? 귀차니즘 때문에 일단 5분 안에 그냥 죽겠다.
1: 네.
0: 네. 아, 근데 영화 근데 히트되면 됐잖아요. 근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강렬한 인상을 주면 좋잖아요.
0: 네.
1: 근데 아까 우리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웬만해선 잘 죽지 않는다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또 이상하게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있잖아요. 꼭 도와주다가 중간에 희생되는 경우 많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캐릭터들 맞는데? 맞는데? 그 예를 들어 그 반지의 제왕 그 간달프
1: 맞아요.
0: 있잖아요. 네네. Right? 스타워즈의 그 요다도 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요다도 이렇게 막 도와주다가 아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집니다.
1: 네.
0: 네. Now speaking of movie duos, Star Wars. 아 진짜 이 Star Wars 같은 명작 없죠. 거기에 등장하는 Han Solo and Chewbacca character. 네, 진짜 이 듀오라고 하죠. 듀오 이 두 캐릭터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하니까. Han Solo and Chewbacca from Star Wars are still the number one in an all-time fan poll. 역대 최고 케미로 꼽히는 듀오는 바로 Han Solo와 Chewbacca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뭐 주인공이나 뭐 조연은 혹시 누군지 궁금하네요. 딱 뭐 떠오르는 뭐 캐릭터나 있습니까? 언니는?
1: 저는 뭐 너무 많긴 한데
0: 네.
1: 일단 뭐 제 인생 영화 중에서 그 시네마 천국 있잖아요.
0: 네네네. 시네마 파라디소.
1: 그 알프레도랑 토토 맞죠? 그 그 영사 기사 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0: 네.
1: 그분이 알프레도고
0: 네네네.
1: 꼬마로 나왔을 때 이름 토토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저는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0: 아~
1: 노래 소리처럼 이탈리아 말이라서.
0: 네네네.
1: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또 영화에서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주인공과 조연. 두 사람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0: 그렇죠. 그 정도 두오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 네. 영화는 알거든요.
1: 네.
0: 근데 못 봤어요.
1: 아 진짜요?
0: 완전 그렇게 명작이라고 하긴 하는데.
1: 한번 보시면 좋을 것 흑백 같아요.
0: 흑백 영화, 블랙앤화이트 영화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For some reason.
1: 잠깐, 흑백이죠. 이 영화가 흑백은 아닐 텐데요.
0: 네. 아 흑백 아니었어요? 네,
1: 아니에요,
0: 봐야겠다.
1: 아니에요.
0: 네.
1: 아니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0: 아, 네네네.
1: 네, 거기에 그 한석규 씨랑 심은아 씨가 나왔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한석규 씨가 시한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정원이에요. 그리고 심은아 씨 이름 다림이거든요.
0: 네.
1: 그 두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0: 근데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이거 진짜 슬픈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1: 예, 슬프긴 한데
0: 네.
1: 예, 좋아요.
0: 예. 이것도 못 봤습니다, 저. 네.
1: 그러면은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딱 아까 그 제임스 본드 말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제임스 본드 그 시리즈 중에

0: 예, 딱 제일 최근에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가 했던 제임스 본드 너무 멋지더라고요.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지금까지 봤던 제임스 본드보다 일단 수트 이 피트가 제일
1: 그런 것
0: 멋지고.
1: 같네요.
0: 근데
1: 네.
0: 이 캐릭터 우리 그 지금 우리 밸런스 게임 하면서 끝까지 계속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 받는데 근데
1: 맞아요.
0: 주인공이야.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 너무 아이코닉하죠.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뭐 친구끼리 너 진짜 주인공 병이야라고 이렇게 놀릴 때도 있거든요. 네, 너 진짜 주인공 병이 있다. You have main character syndrome.
1: You have main character syndrome.
0: 네, 이게 main character syndrome. 이 syndrome이 무슨 병, 뭐 증후군 말할 때
1: 네.
0: syndrome 말하는데요. main character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 아 세상 모든 게다너 위주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잖아요.
1: 네.
0: It's not all about you.
1: It's not all about you.
0: 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주인공 같은 분위기, 이거 좋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제일 눈치 없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주인공 같은 분위기를요, main character energy라고 하거든요.
1: Main character energy.
0: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방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딱한 명이 누구 이렇게 포스하고 바이브가 너무 딱 주인공 느낌이야. She has main character energ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she has main character energy.
0: 맞습니다. 자, 우리 부스타분들 A or B. 나는 5분 안에 죽을 거다. 그래도 와, 진짜 그 캐릭터 기억하지. Or 그냥 끝까지 고통하면서요. 끝나는 겁니다. 아, 그 누구였더라라고 할 정도 캐릭터 누구를 하겠습니까? 자,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금정님은요. A. Leave a lasting impression and die in 5 minutes. 많이 나와도 기억 못하는 배우 많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배우 있습니까? 배우가 좀 기분 나쁠까?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1: 말하지 않기로 해요. 마음속에 저장.
0: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We will get to them. But we do also have to get to our balance game number two. Round two.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Which would you choose? A. Get the perfect red carpet shot. Or B. Make a cameo in your favorite movie.
1: 자,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레드 카펫에서 완벽한 인생샷 건지기 vs 최영화의 특별 출연하기.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아는 배우 등장했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좀 악당으로 나오는 그 아빠 그 배우 있잖아요.
1: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아는 배우예요. 모르는 배우구만.
0: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의 도롱뇽 아버지 그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은 모릅니다. 캐릭터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름으로 모릅니다. 처음으로 아는 배우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 한창 레드카펫 중이니까 그쵸? 여기서 완전 나는 이 사진 나 은퇴할 때까지 사람 딱이 배우면 이 사진을 무조건 쓸 거다. Or 진짜 내가 제일 마이 최애 영화에서 카메오로 나오는 네, 이 어떤 뭐지 그 A or B를 선택하겠습니까? Now, you might know actually Michael B. Jordan, right? 이 배우 Michael B. Jordan 엄청 유명한 미국에서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그 Black Panther에서 Killmonger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1: 제가 오늘 민수 씨가 얘기하는 영화 다 봤는데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0: 아유, Michael B. Jordan은 이 Black Panther에 그 있잖아요. 캐릭터 다 읽어먹었다. 나 어떻게 하지? 네, 트찰라는 아시죠? 트찰라의 뭐 사촌 동생인가? 이제 막 서로 싸우잖아요.
1: 우리 이야기하지 말기로
0: 아무튼 그 캐릭터 이름이
1: 알죠?
0: 킬몽거입니다.
1: 이런 거할때 옆에서 검색해서
0: 맞아요,
1: 찾아보는 친구 있어야 되는 거.
0: 맞아요. 네, 여러분 빨리 우리 언니를 위해.
1: 두둥님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나이 들어봐요. 다 이렇게 된다고요.
0: 아,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언니를 도와주세요. 지금 Killmonger 이거 뭐지? 카톡이나 너 뭐지? 그 문자로 빨리 사진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1: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어가지고
0: 네네.
1: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생각 안 나잖아요.
0: 네.
1: 그럼 집에 컴퓨터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검색해달라고.
0: 근데 아마 그 컴퓨터 있는 친구 집에 전화해서 아, 그럼 한 5분 줘봐. 인터넷 연결하면 5분 걸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Give me

0: 5 minutes. I have to turn on my computer and start the modem. 아, 네, 그땐 그랬지.
1: 네, 어쨌든 밸런스 게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0: 네, 우리 네. 라떼는 도서관 갔다 지금 이 부장님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클 B. 조던 이 배우

0: 사진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1: 하기야 뭐 여러 카메라가 막 찍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뭐 손을 흔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아마 실제로 배우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0: 뭐 나도 레드카펫 포즈라고 뭐를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1: 뭐 우리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0: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1: 아니 저희 끝나고 사진
0: 그리고
1: 찍잖아요.
0: 미래 분명히 레드카펫 이런 행사 때 갈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같이 네. 갈 겁니다. 언니 보세요. 아시겠죠?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은 연예인들도 항상 영화제 끝나고 나면 뭐 가장 예쁜 뭐 드레스를 입은 사람, 뭐 멋있는 사람도 보여주지만
0: 그쵸?
1: 실수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배우들이 꼽은 포토월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참사가 있는데요.
0: 뭘까?
1: 1위는요, 바로 의상 사고래요.
0: 아, 이거 가끔씩 있죠.
1: 가끔 너무 과한 드레스 입어가지고.
0: 네.
1: 구두에 딱 걸린다거나 구두 드레스가
0: 맞아요.
1: 아니면 턱시도가 좀 몸에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주름 같은 게 막 눈에 띌 때도 있고.
0: 안 그러면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맨날 아닌데 이게 단추 있는 셔츠 입으면 항상 이 단추랑 그 단추 구멍 넣는 거 봐. 이게 한 단추를 이렇게 뭐지 그 이 매칭을 미스해서
1: 아, 잘못 잠갔다고요.
0: 네. 네. 또 그럴 실수도 왔으면 이게 배우라서 레드 카펫에서 너무. 너무 그 이불킥 네
1: 맞아요, 맞아요.
0: 장면이
1: 맞아요,
0: 만들어질 맞아요. 것 같아요. 자 2위는요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거 레드 카펫에서 so tripping or falling. I mean imagine walking in the red carpet with your heels and suddenly you're on the floor. 상상도 하기 싫어. 3위는 메이크업이나 조명 참사. 그래서 이렇게 파파라치 많으니까 플래시 네. 엄청 터뜨리잖아요. 네. Suddenly your makeup looks totally different in the pictures. 그 신문에 나올 때.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은
1: 맞아요.
0: 완전 달라. 그래서 인생샷을 찍으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밈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일단 우리 언니는 이 세 개 중에 와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와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1: 넘어지는 거.
0: 네. 근데 일단 배우 따라 사람 따라 넘어졌어요. 이렇게 하하하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웃으면 사람들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딱 그 순간 어떻게 내가 넘어졌어 라고 하면서 막 엄청 막 그거를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못 넘어가면
1: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자 여러분 이 펜 보세요. Look at this pen. 그 Men in Black 펜 있잖아요. Look over here. Pushing. 맞습니다. And our listeners, we want to know which instance would you want to avoid the most? 네. 자 그러면 real quick. 이제 영화제 비프 영화제 때 행사 많을 거잖아요. 자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알아두면 좋은 영화 용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I mentioned which event you're looking forward to the most. 아까 제가 GV라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GV는 이 그 약자인데요. Guest visit입니다.
1: Guest visit.
0: 네. So later when you guys are looking up events on BIFF, 스케줄 보면서 그 영화 옆에 GV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 뭐 감독이나 배우나 그 프로듀스 했던 네. 배우 분명히 여기 와서 그때 관객들을 만나고 이제 뭐 Q&A도 하고 그럴 시간도 가는 GV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비프 때 이것도 많을 거예요. World Premiere.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상영회를 World Premiere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카메오. 네. 카메오는 이것도 영어입니다. Cameo라고 합니다. 저희는.
1: Cameo.
0: So cameo is 깜짝 특별 출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마땡 그 땡불 그 영화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슈퍼히어로도 나오고 네, 네, 뭐 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제 이 세상에 없어서 그 마땡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 작가 스탠리. 스탠리가 그 여기에 계셨을 때 네. 이 세계에 계셨을 때 영화에서 항상 카메오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네. 그 버스 기사로 나오든지 안 그럼 뒤에 있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1: 네.
0: 항상 그리고 이 대사 한 줄 항상 주더라고요. 뭐 걔가 뭐야 뭐 슈퍼히어로 아니네 뭐 이런 좀 이게 좀 꼰대 같은 이런 말 항상 줬거든요. So Stanley always had a cameo in those superhero movies. 네. 자 일단 여러분 카메오를 하겠습니까? or 진짜 레드카펫에서 인생샷을 네 건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레드카펫을 선택할 것 같아요. Because 저는 그 호러 영화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1: 네.
0: 호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와 내가 그 호러 영화 세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하면

0: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아 분명히 죽을 거다. 뭐냐 분명히 죽을 거니까. 네 차라리 근데 그 영화 그런 영화에서 까메오하는 것보다 보는 것만 좋아하지. 차라리 레드카펫 인생샷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방송국에 제출하고 이제부터 저 사진 이거 쓰세요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 포스터 이런 거 쓰면 한 5년인가 7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쓰고 있거든요.
1: 그래서 새 사진으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0: 파파라치한테 부탁해서요. 새 사진 너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샷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0: 아 맞네요.
1: 그래서 저는 사진은 뭐 아무데서나 찍어도 될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1: 최애 영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애 영화에 특별 출연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0: Korean films 중에 저는 그 곡성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곡성 영화 같은 그런 유니버스에서 까메오 출연한다 생각해봐요.
1: 저 진짜 곡성 좋아하거든요.
0: 어 그래요?
1: 동네 아줌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슈퍼 아줌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0: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But moving right along, let's get to today's EPQ.
1: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 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prizes you can receive.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네,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전화 빨리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퇴사할게요.

0: Alright, let's go meet today's EPQ 도전자. 여보세요.
1: Hi.
0: Hello, hello. Hi.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Please introduce yourself.
1: Okay, hi, I'm Eunseo. I love English and I'm really eager to learn it. Nice to meet you, Minsu and Eunseo-nim.
0: Nice to meet you as well, Eunse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2: Oh, 네.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자, 은서님 힌트 하나도 안 줄 겁니다. 한 번만 딱 말해줄 거고요.
1: No. I'm counting on you.
0: Oh, don't worry. I'm sure you'll do well. 자, 은서님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각오 한 마디 듣고 시작하면 될까요?
1: 민수만 믿는다. 파이팅!
0: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네, don't worry. We'll try to help you out. 자, 세 문제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1: Hell yeah, let's go.
0: Okay,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full phrase. What does gonna mean? 예를 들어, 뭐, I'm gonna listen to All Star English. A, give to. B, got to. C, going to. Or D, get to.
2: 자, 정답은요?
1: C, going to.
0: How sure are you? 퍼센티지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1: I trust you, Minsu.
0: 계속 저를 trust 한다는데.

0: 축하드립니다.
1: 지금 텔레포 다 틀리게 저 방금
0: 믿는다고 했는데 저걸 못 치나.
1: 그래서 은서님 congratulations. 첫 번째 문제 맞춰서 뭐를 드리죠 언니?
0: 네,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1: 자, let's keep it rolling. Question number two 갈게요.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빈칸 채우기입니다. She speaks English very 삐리릿. 자, A. She speaks English very good. B.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Or C. She speaks English very better. 정답은요?
2: B.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1: 오, 나 왜 이렇게 저거요. 못 쳐?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장상아. 맞습니다. That's right.
0: 봐요. 제가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영어를 잘 말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잘에 해당하는 단어가 well입니다.
0: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1: That's right. Nice.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0: 네, 마지막 문제 도전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1: 와.
0: 네, 걸려 있습니다.
1: 자, 은서님, are you ready?
2: I trust you, Minsoo.
1: 아, 계속 trust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We'll try to help you out the best we can.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네. All right,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fill in the blank.
3: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1: Why? Is it a secret? Don't worry. I'll keep it under...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A. I'll keep it under my hat. B. I'll keep it under the table. Or C. I'll keep it under the bed. 자, 이게 비밀을
0: 지킨다.
1: 지킨다라는 네. 뜻이죠. 네. 자, 정답은요?
2: What did you say?
1: 자, I'll keep it under. 보통 비밀을 보통 저희 이 몸에 어디 감출 것 같은데 그렇죠.
0: 네,
1: 다른 데 안 놓고 딱 비밀을 항상
0: 지키다라고 네. 하는데 보기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1: A. I'll keep it under my hat. B. I'll keep it under the table. Or C. I'll keep it under the bed. 자, 비밀 같으면 집에는 안 둘 것 같아요. 항상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자, A, B, C. 은서님 정답은요?
2: 항상 들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1: 네.
2: I trust you, Minsoo.
1: 네.
2: Hat A.
1: 은서님 진짜 저를 트러스트했네요. 진짜 트러스트했네요. 어떡해. 맞습니다.
0: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맞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keep it under your hat. 뭐 비밀로 해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보통 비밀 뭐 나가면 안 돼. Keep it under your hat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는 my hat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내가 뭐지 비밀을 지킬 때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잘 맞췄습니다, 선생님. 선물 다 받아갑니다. Congratulations 축하드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There's no boogie, so I would say to Minsoo.
1: 네.
2: Minsoo, I've been looking forward to 6 o'clock every day because of all that English. So I hope you live a long, healthy life and keep working as a DJ forever because I want to keep studying with you and having fun even when I'm an old lady. Keep the fighting!
1: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되는데.
0: 제가 정말 민수 씨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만 보고 부스타들한테 집중하세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1: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너무 감동입니다, 은서님. 근데 잠깐만요.
2: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네.
1: 근데 잠깐만요. 준비했다고 하는데
0: 부기가 있었으면.
1: 근데 부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서님?
2: You're always the second chance.
1: 저는 first든 last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일은 그쵸. 이 마음을 주는 거면 일단 저는. 저도 만족하고 일단 은서님은 만족하다고 내 생각하겠습니다. 은서님, thank you so much.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 부기한테도 전했고 네 오늘 일단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님.
0: 감사합니다.
2: 네, 민수 사랑해요, 오빠.
1: 네, thank you. 아, 역시. 자, 오늘의 EPQ winner 우리 은서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0: 정말 우리 부스타님들은 네. 정말 모두가 다 재밌는 분들이세요.
1: 맞습니다. 진짜 우리 부스타들 때문에 이 방송이 있는 거죠. 자, time to wrap it up. 어, 우리 언니 어제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이번 주.
0: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와서 저도 또 이런 부스타들 만날 수 있도록 그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근데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니 더 일찍 볼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보다. 아시겠죠? 자, 언니 we'll see you next week.
0: 네, 다음 주 뵐게요.
1: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소연, 퇴사할게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it's already been half an hour. Why is my honey Ani always running late?
4: 겨우 도착했네. 아, 자기야, 언니 많이 많이 기다렸어. 미안, 미안, 미안잉.
3: It's okay. Let's place an order for a drink.

0: 저기요,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듬뿍 라떼랑 또 크로플 하나랑.
1: That's way too much. Can you really eat all of that?
0: 오, 많기는 뭐가 많아. 자기야, 하나도 안 많거든요. 다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
1: Sure. If you think you can eat it all, go ahead. But don't leave anything behind.
0: 근데 자기 설마 언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지?
1: Of course not. It's not because I'm worried about wasting money. I'm saying it for the sake of the planet. You know that, right?
0: 그치, 그치. 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통장 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 What? We deposited the money just last week. And it's already all gone? What on earth happened?
0: 몰라, 몰라, 몰라요. 왜 돈이 없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주문 먼저 해줘, 자기야.
1: For today, let's go Dutch. And then let's take another look at our finances and get things organized.
0: 잠깐 잠깐 왜 이러 미니? 자기야 지금 뭐 먹은 만큼 내자 이 말인 거야? 힝, 그럼 똑당해 똑당해. 우리 그러면 반반 어때? 아니면 언니는 똑당해 똑당해.
1: Since there's no money in our joint account right now, let's just do that for now. Come on, let's order.
0: 저기요. 잠깐만요. 언니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언니는 그냥 한 잔 마실게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얼음물. 얼음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1: Let's go half on.
2: Let's go half on.
3: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내자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각자 자신이 소비한 만큼 내자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각자 내자. Let's go Dutch. 친구와 식사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Let's go half on this.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반하자. Let's go half on.
1: Let's go half 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맞다. All-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6: 이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원을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time for another episode of Ibi Tajin and Small Talk. Look who we have back here in the studio.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welcome back입니다.
1: Thank you.
0: 네, we missed you last week.
1: Yeah.
0: 네, 일단 뭐 Sam 없이도 좋은 시간을 갖긴 가졌는데.
1: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들었어요.
0: 휴가 가 있었는데 저희 방송 들어와 있었어요?
1: 들었죠.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왜 문자 안 보냈어요?
1: 아.
0: 농담이고 당연히 문자 보내면 안 되죠.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Sam.
1: Yeah.
0: 네.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Mm-hmm. But let me ask you something.
1: Yes.
0: 네. 이거 좀 뜬금 없을 수 있지만 mm-hmm. 여러분 이거 대본대로 해야지
1: 우리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0: 아, 그래요?
1: Yes.
0: 아, 민주 쌤 라인이네요. 맞네요. 네, 죄송해요. 이 민주하고 민수 이거
1: 너무 헷갈립니다.
0: 아니, 헷갈리는 것보다 지금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네.
1: Okay, so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r order comes out wrong? 식당 가서 뭔가 주문했는데 잘못 나올 때 있잖아요.
0: 네.
1: 민수 씨는 어떻게 하세요?
0: 막 순간 막 한숨 쉬면서 진짜 왜 이랬지? 라고 하면서 그냥 먹습니다.
1: 그래요?

0: I don't even if they get the order wrong. Mm-hmm. 그 와이프는 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와이프는 막 아, 뭐야라고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니고 어뭐 잘못 나왔습니다. 뭐 다시 해주세요라고. 저는 전혀 그것도 안 되더라고. I can't even bring myself to say to the worker or the staff, this is the wrong order. Please make it again. It won't come out from my lips. I don't know why. 네. What about you? Do you send it back?
1: No, honestly.
0: 그쵸.
1: Most of the time, I just eat it.
0: 너무 비슷해요.
1: 아니 근데 저도 얘기를 못해서 그렇진 않고요.
0: 네.
1: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좀 개의치 않는 것 같고. When it comes to coffee, I am so picky.
0: 그래요?
1: 커피는 주문이 잘못 나왔다. 그럼 저는 무조건 리메이크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0: Yeah. So you're very picky about coffee. 음식은 그냥 먹어도 커피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
1: 맞아요. I know exactly how I like my coffee.
0: 네.
1: Yeah. And but if you get the wrong food or drink, it's okay to say something.
0: Yeah.
1: 사실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0: Uh-huh.
1: 주문한 게 잘못 나왔으니까.
0: 네.
1: The hard part is knowing what to say in English, right?
0: Oh, yeah.
1: 근데
0: 맞아요.
1: 사실 뭐 한국어로도 좀 힘들긴 합니다.
0: 맞습니다. 한국어로도 그렇죠.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Because it's difficult to say, that's
1: right.
0: why I usually 나는 햄버거 시켰는데 샐러드가 나왔다.
1: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그 샐러드 위에 뭐 고기 정도 있으면 참아야지. This is the universe telling me that to eat more vegetables 하고 먹는데. 근데 맞아요. 뭐 괜히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이거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 이거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1: Exactly. Mm-hmm. But you can point out a mistake without sounding rude.
0: Mm.
1: You just need the right expression.
0: That's right. Mm-hmm.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When your order comes out wrong. 음식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네, words and expressions for small talk.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문,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주문하신다고요?
0: 배고파, 나 저녁 안 먹었어. 음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0: 네.
1: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0: 아.
1: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You can use this when the wrong dish comes to your table.
0: Mm-hmm.
1: It's a simple and polite way to point out the mistake.
0: Mm-hmm.
1: 잘못 나온 음식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0: That's right. So, 그럼 간단하게 뭐... I don't think this is mine. 뭐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along the same lines, this isn't mine, right?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뭐 I don't think this is mine. 이렇게 말해 그거보다 살짝 a little softer. I think it sounds
1: like. I think so.
0: I don't think this is mine, r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Yeah, and here are a few more expressions. I think there's been a mix up.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표현인데요.
0: 네.
1: 뭐 만약에 주문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there's been a mix up with our order. 저희 주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테이블 음식이 온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I think this is for another table.
0: 네.
1: 다른 음식이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주문한 걸 바로 말할 수도 있죠. I actually ordered the chicken. 저 치킨 주문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서버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0: 맞아요. 네, I actually ordered the chicken. 사실 저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이 느낌이잖아요. Right? 그래서 그러면 상황에 따라 뭐 골라서 쓸 수 있겠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뭐 제가 주문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일단 이 표현부터 기억해두면 되게 좋겠습니다. Alright, so 그러면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2: 진짜? Oh, I'm sorry. What did you order?
1: The chicken.
2: Oh, you're right. Okay, I'll get you the chicken.
1: Thank you.
2: Oh, but you know what? The burger looks pretty good, doesn't it?
1: Well, I guess.
2: Oh, 고객님, our burgers are really good. Honestly, the chicken? Not so much.
1: Excuse me?
2: I'm just saying, 맛있긴 해요. 먹어보세요.
0: 스태프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1: 나온 거 그냥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0: 아니요. 이것도 먹고 드셔보세요라고 이렇게 good advice, no?
1: Okay.
0: 맞습니다. So this isn't what I ordered. 네, 여러분 일단 너무 그냥 먹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주문한 거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Okay. We have a question that came in because you said when it comes to your coffee, 저 커피면 진짜 까다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1: Yeah.
0: 그 정도? 오케이. Okay. From 두두님.

0: Jason, do you prefer sour coffee or coffee with high acidity?
1: No.
0: 탄맛 좋아하구나요.
1: 네.
0: 네, 뭐 다크로스트 이런 거.
1: 예, 저는 많이 태울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커피를 마시는지 안감 이렇게 숯에 그냥 물을 타서 마시는지 그쵸. 그 정도 모를 정도예요. 네. 근데 I think most Koreans prefer the tan taste.
1: I think so.
0: Or the burnt taste. Mm-hmm. Because the high acidity sour taste or fruity한 맛은 그런 원두 파는 가게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1: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좀 젊은 분들이 좀 그걸 좋아하나?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그걸 좋아해요. I love the sour high acidity taste.
1: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표현을 가보겠습니다.
1: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sked for no onions. 양파는 빼달라고 했는데요.
0: 네.
1: You can use this when a special request you made wasn't followed. 주문한 음식은 나왔는데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드세요?
0: 뭐 알러지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 자, 그러면 ask for,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뭐뭐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소스 더 달라고 했는데요. I asked for extra sauce.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요. I asked for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뭔가를 빼달라고 요청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I asked for no onions. 양파 빼달라고 했는데요. 혹은 뭐 I asked for no cheese. 이런 표현 쓸 일 있나요? 치즈를 빼달라고 했는데요.
0: 혹시 치즈버거 주문했는데 치즈를 빼달라... 한번 아니겠죠?
1: 맞습니다. No 뒤에 음식 재료를 붙이면 그 재료를 빼달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0: 네. 자, 그럼 미국 식당에서 정말 자주 듣는 게 하나 더 있죠. 왜냐면 I asked for dressing on the side. 이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뭐를 부탁할 때 뭐뭐 on the sid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 Yes. On the side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음식에 바로 뿌리거나 섞지 않고 따로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주문할 때 Can I get dressing on the side? 네. 뭐 드레싱 그 뭐냐면 이미 뿌린 것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right? 근데 자기 스타일로 좀 믹싱하고 뭔가 찍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right? 그러면 dressing on the si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는 찍먹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소스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 네. 되겠네요.
0: 자, before we get into today's 꽁트, 네, the age-old question. 탕수육 드실 때요, 쌤.
1: Yes.
0: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1: 저는 찍먹이에요. Why?
0: 드시죠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찍먹. I think Koreans they like that crispy.
1: Yeah.
0: 왜냐면 이 여러분 이 단어 우리 몇 번 아마 소개했던 것 같은데 soggy, S-O-G-G-Y 이 눅눅해진다
1: 맞아요.
0: 말이잖아요. 네. But in America 저는 그냥 탕수육 무조건 이 부먹으로 나오니까
1: yeah.
0: right? 이거 ask for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원래 요리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Korean style Chinese restaurant 가면 근데 진짜 Chinese restaurant 가면 sweet and sour pork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뭐 sauce on the side 이렇게 주문하면 어?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라고 이렇게 yeah.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Can I get sauce on the side? 뭐, or I asked for no onions.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asked for no onions.
0: 또 왔네. 진짜. Right, sorry about that.
1: There are a lot of onions on this.
0: Well, 고객님, onions are good for you.
1: Excuse me?
0: They're really healthy for you. Lots of vitamins.
1: So you did this for my health?
0: Of course. You're welcome.
1: I didn't say thank you.
0: Oh, you will someday. Don't worry.
1: 근데 진짜 이런 직원분들은 없겠죠?
0: 있으면 고소당할 거예요. 네, only here at All Star English.
1: I think so.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Could I get this remade?
0: 오.
1: 이거 다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민수.
0: 이건 절대로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 Yeah, you can use this when there's a problem with your food and you'd like a new one. 음식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0: 그쵸.
1: 근데 사실 뭐 치킨 시켰는데 샐러드 나왔으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저는 오랜만에 야채 먹네?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remake

0: make 이 단어가 핵심이잖아요. make가 만들다. 그래서 앞에 re, remake는 다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remade가 쓰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could I get this remade? 이거 다시 만들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get something remade는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 봤다라는 느낌이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 두 번째 표현 이거 이어서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I asked for no onions. Could I get this remade? 양파 빼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짜증나면서 말했나요?
1: 네.
0: 죄송해요.
1: 톤이 문제네, 민수는. 실제로 그렇게 이어서 말하면 정말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0: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톤을 고치고요. 여러분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I get this remade without onions? 양파 빼고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네. 그러면 뭐 Could you remake this?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1: Of course. 자연스럽죠. Could you remake this? 뭐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고 직접 요청하는 거고 Could 네. I get this remade? 하면 다시 만들어서 뭐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식당에서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오케이. 그리고 음식 자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뭐 잘못 나온 메뉴를 내가 원래 주문한 걸로 바꾸고 싶다면요. 그러면
1: 뭐 Could I get the chicken instead?
0: 아, instead를
1: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 뭐 대신에 치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0: 대신.
1: 라는 얘기겠죠.
0: 좋아요. 그러면 주문이 잘못 나왔다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뭐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Could I get this remade? 이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Alright,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Excuse me, I think this is burnt. Could I get this remade?
3: 하, 진짜 진상이네.
2: burnt?
3: Oh, 아니에요. We call this extra crispy.
2: It's black.
3: Oh, very extra crispy.
2: Could I just get another one?
3: yes, absolutely. I'll get you one in a lighter shade.
4: 아, 진짜 맛있는 거 모르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바삭하고. 맛 조금 있어야지 이 불맛 나잖아요.
2: It's black이라고 했거든요.
0: 그 소스도 있을 그 뭐지 그 뭐야 그 dry 그 dry rub 같은 그 고기 같은 거 드셔봤어요? 미국에 그 바비큐 이런 식당 가면 그 우리가 아는 그 소스 완전 그 이렇게 물 같은 소스 발라진 거 있고 dry rub도 있거든요. dry rub은 뭐냐면 뭐 소금 허브 같은 거 이렇게 좀 건조된 그런 이제 뭐지 그 뿌리는 거를 고기 완전 뿌리고 굽는 거 근데 거의 새까맣게 나와요. 네.
1: 탄 것처럼.
0: 탄 맛은 아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네. 진짜 탄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Alright. 좋아요. So, if you guys are brave enough. 네. 주문이 잘못 나왔고 다시 부탁을 하거나 다시 이 send it back라고 하잖아요. Right? 할 수 있는 그런 bravery가 있으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1: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0: 네. 당연히 해야 돼요. 네. 저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1: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0: I asked for no onions.
1: 양파는 빼달라고 했는데요.
0: Could I get this remade?
1: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해야지 조금 고객님 좀 화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중하게 respectfully smiling 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Nice. Well, 민주쌤, thank you.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expression.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리 제이슨 님이 물어보네요. Salad or soup? 빠르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yes. yes 하지요라고 하는데. 네. 그 salad or soup.
2: Yes.
0: yes. yes로 하면 둘 다 주세요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1: super salad.
0: 그렇죠. 민지쌤 정말 유익했어요. Winter is coming 님이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민지쌤 thank you so much for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requested by Lee Jason.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자, 김동규의 10월 1일에 제목 뭐였죠? 10월 뭐였죠? 10월에 뭐? 아, 10월에 어느 멋진 날? 10월 1일이 뭐죠?
1: 네?
0: 10월 1일이 뭐죠? 무슨 날? 특별한 날 아니에요?
1: 10월 1일이요?
0: 아, 10월 3일 알긴 아는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김동규. 네. 여러분 김동
1: 국군의 날.
0: 아,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
1: 제 군필자인데 국군의 날.
0: 알죠.
1: 네.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welcome. 문자 요정. 반갑습니다.
1: 그래 제 이름은 잊지 않으셨네요.
0: 네.
1: 다행입니다. 네. 뾰로롱입니다. 네,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배우분인지, 어느 감독님이신지.
0: 네.
1: 근데 저는 좀 아실만한 분들 좀 나오네요. 제 타이밍이 되니까.
0: 그렇죠.
1: 네.
0: 누구 있었죠?
1: 김민아 배우님.
0: 진짜 제가 방금 말했거든요. 방금 김민아 배우다라고 해서.
1: 김민아 배우님.
0: 네.
1: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그 얘기도.
0: 제가 하는 말 지금 카피 페이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그래서 네. 지금 다 아마 챙겨 보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네. 일단
0: 부장님 근데 브래드 핏 언제 나와요? 브래드 핏이랑 그 앤젤리나 졸리,
1: 키아누 리브스도 없나요?
0: 그렇죠. 우리 네. 키아누 형 또 나와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는 이제 개 이제 개. 네.

0: 팩식 시작하는데?
1: 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조금 기다려보면
0: 브래드 형! 빨리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저희 인터뷰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1: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문자 요정의 시간이니까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와 낙지연애님 오늘도 1등하셨어요.
0: 진짜.
1: 와, 이번 주까지 하시면 상무관 아닙니다.
0: 이 정도면 네. 너튜브에서 근무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너튜브 사장인 것 같아요.
1: 아, 저희가 이게 추측한 겁니다. 네. 추측. 이제
0: 확답 못 받았으면 네. 네. 아, 진짜.
1: 와. 그 저희 잠시 그 밴 할까요? 낙지연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때만.
1: 와, 왜냐면요. 네. 달지 님도 진짜 진짜 노력해서 2등이 최고예요. 1등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2등으로 들어오셨고
0: 은근히 달지 님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1: 그러니까 달지 님 부탁드려요. 네.
0: 이 하는 말 있잖아요.
1: 이 흐름을 한번 깨야 됩니다.
0: 분발해야 된다. 항상 분발해야 된다.
1: 분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금정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3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랄라님은 오늘은 화요일. 유후. 아, 진짜 이렇게 보내셨어요.
0: 아,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1: 네. 뒤에 물결 표시까지 하셔가지고 유후. 오, 랄라님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 두둥님께서 나 몇 등이지? 라고 하시는데요. 8등입니다. 네. 이건 진짜 분발해야 돼요. 어제 3등 하셨는데.
0: 8등까지 세... Did you count up to 8th place?
1: 아니, 몇 등이지? 라고 말씀하시길래 네. 진짜 몇 등이실까? 한번 찾아보니까.
0: 그럼 8th place 8등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1: 네?
0: 8등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Was that person really 8th place?
1: 진짜로.
0: 진짜로?
1: 진짜로 8등. 네. 네, 제가 세봤습니다. 그리고 베네니님 Happy Tuesday 하시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I'm late. 이것도 몇 시인지 알아봤어요. 6시 52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안 돼요.
0: 네, 그렇죠.
1: 6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0: If you're that late to something, just go home. 아니, 농담이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1: 근데요.
0: I'm talking about in real life. 아니, 실제 in real life. 부장님 우리 와서 너무 감사하죠.
1: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두둥님 문자가 왔어요. 네. 제가 8등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안 해. 안 해. 빠이빠이라고 하시는데
0: 에이. 안 돼요. 함께 하면서
1: 저희 여기 와서도 먹방 하셔야죠. 네. 저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둥님 잊지 않았고
0: Not here. 여기는 anytime you're welcome. 근데 in reality.
1: In reality.
0: 밖에서 그렇죠. 이게 출근해야 되는데 벌써 50분 늦었어. 집에 있어야지.
1: 그런 경우도 있죠.
0: 그럴 수 있죠.
1: 근데 그래도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저희가 지금 달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일은님께서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민수님 여전하시네요. 어떤 의미죠?
0: 이거 칭찬으로 받아. Is this
1: 그게 이게 바로 우리 랄라님 그 Don't get distracted 다음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우리 랄라님 아직도 지금 해명을 안 하셨어요.
0: 자, 이거 네. 칭찬입니까? Is this a compliment?
1: 네, 혹시 그
0: Or
1: 아직
0: 이게 극 혹시 영어로 제가 소개했나요? 극은요 네. scratch가 아니고요.
1: 네네네.
0: diss라고 합니다. D-I-S-S.
1: D-I-S-S.
0: 왜 가끔씩 한국에서 래퍼들끼리 diss track 내고 막 하잖아요.
1: 네네네.
0: 아, 막 이렇게 뭐 래핑하면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욕하면서 그런 그 diss track라고 하잖아요.
1: 근데요 민수 씨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0: 래퍼를요?
1: 네. 뭔가 가사 작곡 작사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0: 그렇게 생각하죠.
1: 네네네.
0: 네. 여러분 저는 I'm all about love.
1: 사랑에 아시죠? 대해서만.
0: 네. Love, not this.
1: 근데 지금 헤드폰까지 끼시니까요. 네.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0: 그렇죠.
1: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네.
0: 네, 여러분 계속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1: 리버브 들어오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이제 문자가 우리 닥터수님 어니언니 이틀 연속 출연하셨는데 북이 이제 없나요? 하고 이제 문자가 근데 이제 북이가요. 진짜 삐질만 해요. 네.
0: Boogie is very busy. We'll just leave it at that. 딱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Boogie is very busy because of 이게 언급하면 안 되겠다.
1: 네.
0: 네.
1: 네. 그 부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배경이 부기 춤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부기가 네. 요리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네.
0: 춤추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냥 북항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부기가.
1: 근데 보셨어요?
0: 누구를요?
1: 북항 그 상어. 북항이라고 하죠.
0: 북항이요?
1: 네네네.
0: I'm too much. I'm Team Boogie all the way.
1: Team Boogie.
0: 네.
1: 우리 이거 좀 TMI인가요? 그 작가님 죄송합니다. 작가님 보셨대요 실제로.
0: 아.
1: 네네네. 직접 가서 보셨는데.
0: 그 영상도 we played it for our listeners 네네네. before too.
1: 네. 진짜 컸다고 합니다.

0: 클만해. 클커 보여요. 네. Right? 그래서 북항이 no, no. 북이.
1: 북이.
0: 북이. 네. 아시죠?
1: 자, 이 정도로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저 A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즘에
2: 이 문자까지 읽고 넘어가 될 것 같네요.
0: Yes.
2: 우리 그 미수 씨께서요.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는 안 나오나요?라고 하셨는데.
0: 그쵸, 기다리고 있는데 끝났어요.
2: 근데 우리 두둥님께서요. 네.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같이 나오면 대찬사 아닌가요?
0: Why not?
2: 네네네. 가능할 수 있죠.
0: 요즘 사회에서는요 충분히
2: 잘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이게 Modern Family지 않습니까?
2: 네네.
0: This is Modern Family.
2: Modern Family. 그렇죠.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Why cleaning your phone screen with wet wipes actually spreads more bacteria?
0: 맨날 하는데?
2: 그럼 안 돼요.
0: I do this all the time.
2: 이게 왜냐면요. 물티슈로 닦아냈으니까 세균도 씻겨나가고 깨끗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오히려 휴대폰을 망가뜨리면서 세균이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0: 심지어 I use scented wet wipes. 좋은 냄새 나는 물티슈 써가지고 폰하거나 통화할 때 향 좋네 라고 하기 그쵸. 위해
2: 이게 scented이라는 게 이제 향기가 첨가된 이런 네. 뜻이거든요. 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요. Regular wet wipes contain purified water and preservatives, not sterilizing alcohol. 이게 수분으로 액정을 닦으면요 세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더 넓게 펴 바르는 거예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smartphone displays feature a factory applied oleophobic coating to repel oil, water, and fingerprints. 이게 물티슈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화학 첨가물, 그리고 축축한 종이 섬유 마찰은요, 이 섬세한 올레포빅 코팅층을 급격히 깎아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nce stripped, the screen collects stubborn fingerprints instantly, loses its smooth glide, and gets easily smudged.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액정에 그 oleophobic이라는 이제 그 코팅이 있대요.
0: 네.
2: 그거를 깎아내린다고 합니다.
0: 네.
2: 그래서 먼지도 더 잘 붙고 fingerprint도 더 오래 남고
0: 네.
2: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천 있잖아요. 그 액정을 닦는 천
0: cloth랑
2: 아니면은 그
0: microfiber cloth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2: 맞아요. 맞아요.
0: 네.
2: 그걸 쓰셔야 되고 아니면은 물티슈를 대신에 그 알코올 솜 있잖아요. 그걸로 그 세균을 닦아낸다거나
0: 돼요 그거?
2: 네 그건 된다고
0: 합니다. Are you
2: 합니다.
0: sure?
2: 네네네 제가 찾아봤어요.
0: 부장님도 방금 알코올 스왑이라고 했는데
2: 네네네.
0: Are you sure?
2: Yeah.
0: 조심해야 돼. 왜냐면 I've used alcohol wipes before, not on my phone.
2: Hold on. 잠시만요.
0: 그래서 Are you su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2: First of all, 이거는 이제 그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그리고 그 사과 회사랑요 삼땡 official care guide에서 가져온 거예요.
0: 네.
2: 다 읽어볼게요 다시. 뭐 in summary가 뭐냐면
0: 시간 돼요 근데 다 읽을 시간 있어요.
2: 네, 마지막.
0: 네.
2: 핸드폰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독하려면 물티슈 대신 소독용 알코올 이게 70% 이소프로필 에탄올 이 첨가된 거. 70% 이게 중요하고요.
0: 네.
2: 극세사 천에 살짝 묻혀 닦아내는 것이 코팅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0: 오케이.
2: 살짝 묻혀야 된다고 해요.
0: 근데 요즘 나오는 make sure to check what material your 네. screen or your monitor is made of.
2: 예예예. Yeah, yeah, yeah.
0: 저 옛날에 70만 원짜리 모니터를
2: 네.
0: 제가 알코올로 닦아서
2: 네.
0: 버리게 됐거든요, 여러분.
2: 진짜요?
0: 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2: 와,
0: 진짜.
2: 그러면 극세사 천으로만 쓰도록 하죠.
0: 네.
2: 네, 우리 두둥님은 그냥 더럽게 잘난다. 네.
0: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2: 네네네.
0: 자, 오늘 Did You Know 수고했습니다.
2: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language. So if there is one like that for you, let me kno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he Interview.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Friday, October 9th, is Hangul Day, a time to really celebrate King Sejong's proclamation of Hunmin Jeongim and reflect on the language and script we use every day. First observed in 1926 as Gagya Day, the commemoration grew from efforts to protect Korean language and writing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is year marks its 100th anniversary, and as loan words and, of course, like slang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t's really worth considering how we can preserve our language, including regional dialects,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as well.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Together, we're going to trace the history and meaning of our language from its roots in Gagya Day, uncover the distinctive charm of Busan dialect rooted in local memory, and discuss everyday ways to preserve and care for our words as well. 네, 다가오는 금요일 10월 9일은 한글 날입니다. 외래어와 또 줄임말이 익숙해진 요즘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근열 한글학회 부산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한글학회 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열이라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s the president of the Busan Hangul Society and a lectur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ll, the origins of Hangul Day trace back to Gagya Day in 1926, marking its 100th anniversary this year. So could you tell us why it was named Gagya Day and what it means and meant to really establish a day to celebrate our language and scrip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네, 한글 날은 1926년 가갸 날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왜 가갸 날이란 이 이름을 붙였고 이제 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또 기념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1: 원래 그 일제 강점기에는 그 우리말을 잘 사용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이제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더라도 말과 글만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리 말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런 정신들을 기리고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그 조선어학계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그 훈민정음 반포 480돌이 되던 해에 이거를 이제 식도원이라는 요리집에서 모여서 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그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로 계속 쓰였고요. 그런데
0: 네.
1: 한글이라는 말은 원래 주시경 선생이 요 시기 무렵에 뭐 대한제국의 말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그 한글을 배울 때 한글 자모판이라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그게 가, 갸, 거, 교, 구, 규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되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걸 본따서 앞에 있는 두 자, 가, 갸를 따서 네. 가갸 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원본이 발견되기 이전이라서
0: 네.
1: 원래 그 세종실록에 나와 있던 그 창제 연도인 음력 9월 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념식을 했었는데
0: 네.

0: 기념식에 이제 양력으로 환산한 게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글날하고는 날짜가 다르죠.
1: 그렇군요. 예. 이 말과 또 글을 지킨다는 건 공동체에도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던 또 시대의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What a beautiful story. So he explains tha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language and writing were considered essential to preserving the nation's spirit and values. And people believed that even if they lost their country, they would reclaim it as long as their language survived.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refore worked to protect Korean and really carry forward the founding spirit of King Sejong's Hunmin-jeongeum. And in 1926, the 480th anniversary of his proclamation, the organization held a commemorative ceremony at a restaurant called Shikdo-won. And at the time, the name Hangul introduced by Chu Shikyong was not yet widely known. And because alphabet charts begin with syllables such as Gagya, Gogyo, Gugyu, the occasion was named Gagya Day. And this was before the discovery of Hunmin-jeongeum Haerebun. So organizers relied on an entry in the annals too, placing the book's completion in the ninth lunar month. And they converted that date to the solar calendar and held the ceremony on November 4th. But we do celebrate it a different day now, the October 9th, of course, now. Well, what common spirit do you see connecting King Sejong's intent in creating Hunmin-jeongeum with the efforts of those who later fought to protect our spoken and written language?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뜻과 이후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은 어떤 마음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나요?
0: 먼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뜻은 차별 없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한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1: 네.
0: 이것을 타파한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신들은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말은 어쩌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글자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런 의미에서 글자를 이어나가고 보존하겠다는 정신, 이런 정신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교육을 그렇게 심하게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우리 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때문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 그 당시에 우리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민주적이고 어떤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또 한글의 위대함은 지식과 표현의 기회를 모두에게 또 열어주었다는 데 있는데요. So he talked about how he believes King Sejong created Hunmin-jeongeum to enable communi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t the time, information really just circulated mainly among those who knew how to read and write and allowing knowledge to be really distorted as well sometimes. So by introducing a new script, King Sejong reduced that inequality and gave more people a way to express and preserve their thoughts and writing.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similarly believed that losing their script would also mean losing their national identity. And without their efforts, Koreans might have been forced to use Japanese writing today. And because he believes that it also helped really Korea develop into democratic and highly educated society it is toda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Well, in daily life, we use many loan words and new expressions and slang. So how should we distinguish between natural linguistic shifts and expressions that hinder comprehension or communication? 요즘 외래어와 또 줄임말, 새로운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언어와 변화와 또 이 언어의 변화와 또 소통을 어렵게 하는 표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0: 사실 그 언어는 변화합니다. 이게 보편

0: 원칙이죠,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 변화의 어떤 방향을 보면 거의 뭐 간편하게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한 효율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백화점식 화법이 있는데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하는 뭐 시를 많이 엮거나 또 요즘은 뭐 저희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저희라는 말을 자꾸 낮춘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말 구조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한 상대에게 좀 존대를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높임법이 굉장히 어려우면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시를 다 넣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지고 모든 낮춤 말은 전부 저희로 낮추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단순화된 언어 방식들은 부정적으로 볼게 아닙니다. 언어를 또 줄여가는 방식도 사회적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대의 말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 변화와는 다르게 우리말의 본질을 손상하거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1: 그럼요, 그럼요. I like that. So he explains that language naturally changes over time. Difficult pronunciations become easier while long words are shortened for efficiency. So viewing every change negatively can be a form of prejudice. And he doesn't see these changes too negatively. But some people, for example, criticize expressions such as 저의 나라 instead of 우리나라 or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in customer service. However, he sees these phrases as products of pressure within Korean culture to respect others by elevating them or lowering oneself. And in that sense, they represent an expanded use of honorifics and can be understood as natural change. However, expressions that maybe diminish the value of Korean cannot be really considered natural development and may require more critical response as well. Then, could you share some maybe specific examples of this?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예, 요즘 유행하는 뭐 거제 야호라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쪽에 있는 야호는 우리가 뭐 산에서 부르는 야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안녕이란 뜻의 일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말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수용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높아요. 특히 이제 외래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이 우리말에 대한 열등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바깥에 들어온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뭐 윤슬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유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어도 사실은 윤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어 속에서 들어있는 말들 중에서 이런 우리말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윤이 들어가 있는 단어. 빛날 윤자인데 윤이 나다 이럴 때도 빛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뭐 고유어라고 우리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윤술이란 단어는 원래 1970년대 이전에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1970년 이후에 백시종이란 소설가가 자신의 글에서 그녀의 다리에 윤술처럼 반짝였다 하는 윤술이 나오거든요. 그 윤술, 그때 쓴 윤술을 보면 윤이 빛날 윤자이고 술은 구슬술자니까 구슬처럼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윤술이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보면 물비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유어가 아닌 것들이 고유어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사용은 우리말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 물 비늘도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I love it. So he points to expressions such as 거제 야호. So in this case, he explains this Yahoo is not the familiar call used in mountains in Korea, but a Japanese greeting meaning hello. So he argues that indiscriminately using foreign expressions when Korean alternatives already exist may reflect the belief that Korean is inferior. And he also cites common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words like 윤슬. The word describes small ripples.

0: really sparkling in a sunlight or moonlight, but many people believe it is a native Korean term. However, he says it did not appear in Korean dictionaries before 1970 and was first used by novelist Baek Si-jong in 1971 with the sense of shining dew or beads. So he emphasizes that misunderstanding or inaccurately presenting the origins of words can also create problems in language use. Well, when we talk about the value of our language, dialects naturally come to mind. So we do have to talk about Busan dialect. What kind of lived experiences and memories, which standard Korean alone can hardly capture, remain tucked away inside these regional dialects? 우리 말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방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부산 말을 지키는 건 부산의 또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어로는 답기 어려운 어떤 삶과 또 기억이 부산 말에 남아 있을까요?
1: 예, 부산 말은 한국어가 가진 보편적인 어떤 특징도 있고 부산만이 가진 개별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산 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효율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0: 네.
1: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뭐 기억하기 쉽고 말하기 쉬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접시라는 말이 있죠.
0: 네.
1: 앞접시는 음식을 덜어 먹는 접시잖아요.
0: 네.
1: 앞이 있는데 뒤는 없으면 안 되겠죠.
0: 네, 네.
1: 짝이 있어야 되니까요.
0: 그쵸.
1: 그래서 뒷접시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뒷접시는 뭐 하는 접시인가 하면 뼈를 발라내는 접시를 뒷접시라는 거죠.
0: 네.
1: 이렇게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언어라고 저는 보는데
0: 네.
1: 그런 거 말고도 이게 이제 겉대도 있지만 속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대 있으면 속대도 있어야 되니까
0: 네.
1: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0: 네.
1: 아니면 말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데 고운 소금, 아주 그 굵은 소금 말고
0: 네.
1: 이 작은 알갱이의 소금을 네. 고운 소금이라 하잖아요.
0: 네.
1: 이걸 줄이면 곤소금이 되는 거죠.
0: 네.
1: 예.
0: 네.
1: 그런 식으로 단어를 줄이는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생난리굿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0: 네.
1: 생난리굿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생굿이라고도 합니다. 줄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네. 부산의 효율성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비유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속 좁은 사람을 우리 흔히 말할 때 고동창씨 같다. 고동창씨라는 것은 이 고동이라는 그 골뱅이 같은 거 있죠?
0: 네.
1: 그거의 그 내장. 그걸 굉장히 작거든요.
0: 아이.
1: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처럼 네. 비유한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늙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나보태기라 하거든요. 나이를 보통 나이보다 보태놓은 것 같다. 얼마나 뭐 직접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인지적으로 변하니까
0: 네.
1: 이런 특징들이 바로 부산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렇군요. I love it. So I think more and more we learn about Busan dialect, you'll fall in love with it. So he explains that Busan dialect shares the general qualities of Korean while also reflecting the city's distinct local character. So one notable feature is the efficient way Busan residents use language. So for example, 앞접시, actually it means like front dish or front plate. It refers to an individual plate for serving food. And Busan speakers reason that if there is an 앞접시, there should also be a 뒷접시, so back plate, right? So they use the latter for a dish holding maybe bones or leftovers. And the same logic produces expressions such as 겉대 along with 속대. And Busan speech also shorten longer words like 고운 소금 becomes 곤소금, so it's a bit shorter and efficient. And someone narrow-minded may be described as 고동창씨 같다, while a person who looks older than their age may be called 나보태기. So really, he believes these expressions capture the standard Korean that cannot really fully reproduce in the language in Busan dialect. And that's beautiful, I think. Well, Busan is a city shaped by refugees, laborers, and people arriv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So how has this unique history left its mark on the Busan dialect?
2: 네, 부산은 피란민과 노동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도시인데요. 이런 역사가 부산말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1: 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엔탕이라는 말이

0: 있었거든요.
1: 네.
0: 유엔탕 이른바 꿀꿀이탕이라고 하는데 그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유엔 부대에서 네. 나온 음식 부산물들을 모아서 함께 끓인 탕이 바로 유엔탕입니다.
1: 네.
0: 이런 거 말고도 얌세이 짓, 얌세이, 얌세이 몰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얌세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부산 사투리죠.
1: 네네.
0: 근데 이걸 얌세이 몰다가 도둑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막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미군 물자를 저장해 놓은 곳에 철저망을 쳐놓고 이렇게 보초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소를, 즉 얌세이를 그 안에 밀어놓고 그 염소 보고 풀을 뜯으라 해놓고는 본인은 정문으로 가서 이 염소가 저기 있으니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뒤에
1: 네.
0: 거기 있는 물자를 살 빼놓는 거죠.
1: 네.
0: 염소는
1: 거죠.
0: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얌세질이라는 말로 굳어졌고요.
1: 네.
0: 이런 것 말고도 가장 유명한 말들이 개판이에요.
1: 네.
0: 개판이 이제 그 멍멍짓는 개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1: 그쵸?
0: 이 개판은 원래 개는 열개자고요. 판은 판 판자의 판인데요.
1: 네.
0: 판자를 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인가 하면
1: 네.
0: 원래 그 6.25 전쟁 당시에 드럼통에 음식을 넣고 그냥 끓였어요. 근데 그 뚜껑이 있어야 빨리 익잖아요. 그 뚜껑을 판자를 통해서 덮었는데 그 판자 이제 다 끓었을 때 이제 판자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열기 전에 이제 개판 5분 전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서로 먹겠다고 배고픈 상태에
1: 그럼요.
0: 막 혼란스럽잖아요. 음음. 그래서 개판이다라는 말이 이 드럼통에 뚜껑을 열기 전의 상태라는
1: 네.
0: 뜻으로 남아있는 거죠.
1: 와, 이렇게 평범한 말 한마디가 역사책에 좀 남지 않은 시민들의 삶을 오늘까지 전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So he introduces several expressions and reflect Busan's experience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So for example, Yuentang referred to like a porridge made by boiling food scraps from UN military bases, capturing the hunger of that period. And expressions such as 얌생이 or 얌생이질 also emerged during the refugee era since 얌세이 means goat and people would reportedly push a goat inside a enclosure holding U.S. military supplies and then ask, can I get the goat? And while they're getting the goat through the gate, they would steal a little bit of food because they were always hungry back then. And he also expressed, talked about the expression 개판. So food for refugees was cooked in oil drums and covered with wooden boards. And when someone shouted 개판 5분전, meaning that the board would be open in 5 minutes because the food is almost ready, people would rush toward to the food. And he would explain how it was just a chaotic situation right after they say that. So we say it often, right? Maybe not all the time, but we know the word. And now we know the meaning and the history behind it. Love that indee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Lee K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Lots of messages coming in about 평생 뜻도 Lee Jason님께서는 평생 뜻도 모르고 사용한 개판 오분전이네요. Right, so now you know. And we also have Kevin님 saying, this is fun. Linguistics is so fun, right? Definitely, I think, especially if you get to hear the history and meaning behind it. It's so interesting. And with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learning Korean these days, what unique charm of our language do you hope they truly experience?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외국인 학습자들이 꼭 발견했으면 우리 말에 발견했으면 좋을 우리 말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우리 말을 더 즐겁게 익히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0: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언어 자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그 언어 학습에는 반드시 우리말 문화를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갖고 다음에 봅시다 라는 말이 있다면 외국 네. 사람들은 그냥 다음에 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1: 정말 볼 것을.
0: 예, 정말 네. 볼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말에는 그게 빈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빈말이 비어있는

0: 그런 사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본다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은 지정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너하고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말이죠.
1: 네.
0: 결국은 빈말은 빈말이 아닌 셈이죠.
1: 네.
0: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이 단어를 이래 보면 우리 문화를 어떤 표현하는 어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푸대접이라는 말이에요.
1: 네.
0: 푸대접이라는 말은 무슨 대접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푸대접의 푸가 바로 네. 풀대접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말은 뭐 디귿 앞에 리얼이 탈락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네. 푸대접이라고 남았는데 풀로 대접하는 게 왜 대접을 잘 못하는 건가라는 것은
1: 네.
0: 예전에 그 우리의 음식들이 전부 그 나물 위주로
1: 그쵸.
0: 채식으로 주로 먹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접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푸대접이 별로 좋지 않은 대접으로 간 것이고요.
1: 네.
0: 이런 문화를 감안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서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눈치, 코치는 있는데
1: 네.
0: 눈과 코는 알겠는데 치는 어디서 왔느냐
1: 네.
0: 라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1: 네.
0: 우리말에는 그런 걸 이래 잘 살피고 상대를 고려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염치라는 말이 있어요.
1: 네.
0: 염치가 없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염치의 치를 우리말에서는 눈치도 치에 눈치에 치에 달고 코치에 치에 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 염치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고 눈치 코치를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말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겠죠. 그럼 네. 말도 재밌어지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 문화와 직접 연결 지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너무 재밌네요. 저희 진리님께서는 언어는 문화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Absolutely. And that's what our guest is saying. He emphasizes that learning a language means understanding the culture within it, not simply memorizing the words. And Korean learners should really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meaning behind common expressions. So for example, some foreign learners interpret 다음에 봅시다, like see you next time, as a firm promise to meet again and may feel misled when no specific meeting follows. And I have experienced that when I first started. And however, he explains that the phrase often expresses a sincere wish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d it may sound non-committal, but it is not emotionally empty. It's just they want to see you one day again, right? And exploring these cultural and historical layers, he says, helps learners understand Korean more deeply and it really makes the language their own as well. Now, I do have a lot of questions, but we're going to have to wrap up, the interview. 제 과장님, 제가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0: 예.
1: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빨리
1: 네,
0: 갑니다.
1: 네, 그러게요. 너무 흥미로워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말을 사용하고 가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 네.
0: 그 가장 본질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래 끊임없이 사전을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말을 알게 되고 우리말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All right. So he says, taking an interest in Korean allows people to understand its deeper meaning and value. And of course, the same is true for Busan dialect. And I hope and he hopes that you fall in love with Korean more and more as you lear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Geun-yeol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ngul Society's Busan branch.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근열 한글학회 부산 지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지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Yunha with 사건의 지평선.

0: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Busan Port Authority has relocated a Southeast Asian hub from Indonesia to Singapore. So what prompted the move and what took place at the opening ceremony?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부산 항만공사가 동남아 사업 거점을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지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1: 네, 부산항만공사가 BPA가 지난 29일 싱가포르 파크로얄 컬렉션 마리나베이에서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행사에는 송산근 BPA 사장님과 그리고 김준민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님 그리고 탄호순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 부청장 등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분들이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BPA는 기존 인도네시아 동남아 대표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해 설립했으며 글로벌 선사와 물류기업이 직결한 현지에서 접점을 넓히고 부산항마켓
0: I see. So Busan Port Authority, or BPA, opened its Singapore branch at Park Royal Collection Marina Bay on the 29th. Around 100 representatives from the port and logistics sectors attended, including BPA President Song Sang-geun, South Korean Embassy Charge d'Affaires Kim Jun-min as well, and as an assistant chief executive of 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s well. The new branch replaces BPA's former Southeast Asia office in Indonesia, and by moving its regional base to Singapore, BPA aims to build closer ties with global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and strengthen the promotion of Busan Port as well. And what will be the branch's main priorities as BPA expands its operation across Southeast Asia? 싱가포르 지점은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나요?
1: 네, BPA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항만 및 물류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과 PSA 등 현지 기관, 그리고 글로벌 선사와 허주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0: I see. So BPA will continue to supporting its existing projects in Indonesia and Vietnam while identifying new port and logistics opportunities across ASEAN. The Singapore branch will also work with local organizations including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nd PSA, as well as global shipping lines and cargo owners to attract additional cargo at Busan Port.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or today. Singapore's Education Minister Desmond Lee and a delegation recently visited schools in Seoul. So what did they observe during the visit? 다음 소식 볼게요. 데스몬드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또 대표단이 서울의 학교들을 찾았는데요. 주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1: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또 그 대표단 분들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지역 학교들을 방문했는데요. 첫날 오전에는 대화 여자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 혁신 미래학교 교육 현장과 급식을 체험했고요. 오후에는 AI 중점학교인 반포고등학교를 찾아서 AI 융합형 과학 수업과 STEM 교육 활동을 참관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정원 여자중학교를 찾아 싱가포르 리버밸리 고등학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연계형 온라인 국제 공동 수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with support from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inister Desmond Lee and his delegation visited several schools in Seoul from the 21st to the 22nd. At Paehwa Girls High School, they observed global citizenship and future-focused education programs and experienced the school meal system. Later, they visited Pampo High School, an AI-focused institution, to observe science classes as well. And on the second day, the delegation attended an online collaborative class connecting Chongwon Girls Middle School with River Valley High School in Singapore. Then what areas of cooperation were discussed betwee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ingapore's Ministry of Education? 그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기관은 어떤 교육 협력을 논의했나요?
1: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데스몬드 리 장관은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과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두 지역이 미래 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해외 교육기관과의 정책 교류와 또 학교 간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0: Oh, makes sense.
1: So it's got to be more than just a simple story, right?
2: Yeah.
1: Okay. Another one. I see
0: 만학도원이. Okay. 안녕하세요. 스윗데이트는 역시 라이브로 보고 들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0: Oh, I do love a bit of Daniel Pouter. Free loop there by Daniel Pouter from his album Daniel Pouter. I will give you something even better. How's about that? Every Tuesday and Wednesday, we have a fantastic segment all the way through October. This, of course, is Here Stands the Yout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So we hear their diverse stories, their thoughts, their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everyday challenges and the choices that they make, of course, the hopes that they have for the future as well.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today. And don't forget that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간혹 연출하고 배우도 하고 있는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울산에서 자라고 대학을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서울이랑 호주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지금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안리 자체가 또 여러 문화나 사람들이 섞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재밌는 곳이라서 저도 요 근처에 저희 단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4: 양승민 대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일정한 하루가 좀 없어요. 해외팀에 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원 사업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은 또 밤새서 동료들이랑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불규칙적인 좀 삶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쉬는 시간과 밸런스를 스스로 요리조리 찾아야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루들을 살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연극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선택지도 있으셨을 텐데 결국 극단을 만들고 이끌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제가 물론 배우를 전공을 하긴 했어요. 17살 때부터 학원에서 배우고 입시를 통해서 배우를 전공했었고 저도 한때 유망한 배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극단을 하게 되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계속 부산에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크게 인상에 남았고 불을 지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합류를 하게 됐어요.
4: 요즘은 AI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하고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왜 이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 와중에 무대 현장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야 하는 그 약속, 관객들은 집보다 더 불편한 그 좌석에 앉아야 되고 출연자들도 자기의 것을 보여주러 그곳에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극한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성은 대체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장르가 살아남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걸 인간이 지켜내려고 하는 한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부산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을 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게 있을 때 조금 더 불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제가 추구하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데 청년들도 떠나고 있고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그 마음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들이 서울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과 조금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증명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산이 더 작업하기 좋은 곳이 될까? 그럼 좋은 기획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4: 부산에서 활동할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비예술인 현장발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렇다 할 데뷔 기회나 정착에 대한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나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하는 아이컨택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워크숍과 멘토링과 현장 발표까지, 그들이 데뷔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희망이 또 보였던 것은, 실제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좀 더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서 재미를 붙여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의 예술가로서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3: 부산은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흔히 얘기하는 바닷가, 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음식, 사투리, 생활양식, 여러 가지가 정말 잘 섞여 있는, 재밌게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산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술도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좋은 공연을 보려면, 좋은 예술을 보려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4: 마지막으로 양승민 대표님께 부산이란?
3: 나에게 부산은 아직 해볼 게 많은 도시이다.
0: 어. What a wonderful episode there. Thank you so much to our production team and to, of course, our interviewee, Yang Seungmin-nim, a Busan-based performing artist who runs the theatre company Eye Contact while working as both a director and a producer. So drawing on his background in acting, film production and game content, he approaches theatre as part of a broader content industry, particularly interested in creating a sustainable structure in which performances that begin in Busan can continue beyond a single production and reach audiences in other cities and overseas as well. And through his experiences at international arts festivals, including the Edinburgh Festival, he's also been working to share global networks and opportunities with fellow artists here in Busan. So he remains open to AI and new technologies. He places great value on the unique immediacy of live performances, where actors and audiences share the same time and space. And so rather than seeing Busan's limited arts infrastructure only as a disadvantage, he views it as an opportunity to build something new. His long-term goal wa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ng artists can continue making work in Busan while connecting naturally with the wider world, because for him, Busan is not a finished city, but a city with so much more to explore and create. So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to our interviewee, Yang Seungmin-nim, and please do check out Eye Contact if you get a chance. And one more time, thank you to Busan Metropolitan City for supporting this very important project. Here Stands the Youth. We'll have another episode of that for you tomorrow as well. All right, my friends, now it's time for some tea.

부산 구화 오늘은 북항 첸수공원으로 갈 겁니다. 요새 부산에 살던 북항이 2차 구조작전이 이제 곧 2시간 뒤인 3시 반에 시작하는데 북항 첸수공원 한 바퀴 돌면서 북항의 구조 소식까지 한번 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트 부산.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부산역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북항 첸수공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부산역을 가로질러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출구를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9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설마 다들 북항이를 보러 가시는 건 아니겠죠? 북항이 구조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가 핫해졌던 커피 가게군요. 북항이의 무사 기원을 응원해주는 포토존도인데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한낮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너머에 저 다리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북한을 보려고 계십니다. 부산 영어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오셨네요. 확실히 북한이가 지금 부산의 대표 마스코트로 급부상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첫 번째 구조작전 실패했잖아요.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내보내야 하냐라는 어떤 그런 찬반 여론 좀 갈린다고 들었는데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해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저쪽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물을 사용한 2차 구조작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최근에 추석 연휴에 뭐 강의를 보려고 한 48만 명 정도 되는 관람객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냥 서사 하나가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1: 그때 궁금한 게 다들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0: 팬서비스 꽤 좋은 녀석이라고 들었는데 북항이 꼬리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이를 기다리다 지쳐서 공항 코스를 한번 좀 뛰어볼까 합니다. 북항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러너분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원래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구조작전을 준비하는 해경분들이십니다. 이 커다란 그물을 이용해서
0: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어는 시력이 좀 나쁘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기신호로 감지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항처럼 금방에 어떤 전기신호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수로 안에서 상어가 사는 게 상어한테도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46분째 북항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이런 해양동물이 화제가 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64년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엄청 커다란 바다거북이가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어머님들이 오고 있대요.
1: 어머, 저기네. 지느러미 밑에 나무데크 밑에 지느러미라도 봤습니다.
0: 출몰했으니 러닝으로 북항이를 잡아 가보겠습니다. 북항이 동선을 따라서 지금 가볼게요. 그래도 마침 구조 작업에는 도움이 되게 외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항이 루트를 따라서 지금 런트 부산 달리기 루트 쫓아가 보겠습니다.
2: 추적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장비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3: 낙고 안다 올라가 낙고 낙고 안다.
1: 이게 왜 해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2: 많은 분들이 확실히 자리를 이동하시네.
1: 유람선이 보이는 거의 맨 끝으로 왔습니다.
2: 여길 이렇게 나가면 바로 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강이가 바로 나가진 않을 것 같아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신수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1: 이 북한 쪽 러너들의 인기 코스라고 하시더라고요.
2: 저기 멀리가 아까 제가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가득하던 수로 주변이고
0: 부산 놀러 오시는 분들도 부산역에서 바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 있기 때문에 신수공원 한 번쯤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 이제.

바로 오세요. 이번 주 비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비프 기간에 부산으로 오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잠깐만님. 오케이. Good. Love it. Keep your messages coming in. Keep your song requests coming in. Sharp 9050-59050 and KakaoTalk and YouTube Live and all the things. I'm going to play you two songs. On Top of the World by Imagine Dragons, followed by Yet to Come by BTS. I'll be back after thes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u.
2: Today's sea is tomorrow's opportunity. The young people's challenge is creating the future of the country.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5: Oh, it's already been half an hour. Why is my honey Ani always running late?
6: 겨우 도착했네. 아, 자기야, 언니 많이 많이 기다렸어. 미안 미안 미안잉.
5: It's okay. Let's place an order for a drink.
6: 저기요,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듬뿍 라떼랑 또 크로플 하나랑.
5: That's way too much. Can you really eat all of that?
6: 많기는 뭐가 많아. 자기야, 하나도 안 많거든요. 다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
5: Sure. If you think you can eat it all, go ahead. But don't leave anything behind.
6: 근데 자기 설마 언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지?
5: Of course not. It's not because I'm worried about wasting money. I'm saying it for the sake of the planet. You know that, right?
6: 그치, 그치. 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통장 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 What? We deposited the money just last week, and it's already all gone? What on earth happened?
6: 몰라, 몰라, 몰라요. 왜 돈이 없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주문 먼저 해줘, 자기야.
5: For today, let's go Dutch. And then let's take another look at our finances and get things organized.
6: 잠깐 잠깐, 왜 이러미니? 자기야, 지금 뭐 먹은 만큼 내자 이 말인 거야? 힝, 그럼 똑당해, 똑당해. 우리 그러면 반반 어때? 아니면 언니는 똑당해, 똑당해.
5: Since there's no money in our joint account right now, let's just do that for now. Come on, let's order.
6: 자기야, 잠깐만요. 언니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언니는 그냥 한 잔 마실게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얼음물. 얼음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5: Let's go half on.
7: Let's go half on.
8: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내자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각자 자신이 소비한 만큼 내자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각자 내자. Let's go Dutch. 친구와 식사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Let's go half on this.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반하자. Let's go half on.
5: Let's go half on.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9: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Or Star English. (웃음) 네, 오늘부터 부산이 다시 영화의 도시가 됩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영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 That's right. This year, 247 films from 59 countries are coming to Busan. That's a whole lot of movies to fall in love with. And right now, I'm sure many of our listeners, 우리 방송 아마 보고 있을 건데, but I'm sure you know of the red carpet event taking place. The stars are arriving, the cameras are rolling, and the red carpet is officially underway.
2: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창 레드 카펫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스타에게도 예, 레드 카펫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길 저희가 레드 카펫 깔아드리겠습니다.
3: 깔아줬어요,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네,
2: 들어오세요, 멋있게. 자,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usicia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That's right. Happy Tuesday. 우리 once again 언니 in the house.
2: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나오니까 더 반갑네요.
3: 그렇죠. 네. 네. 반갑긴 하죠.
2: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3: 힘든 건 아니죠.
2: 제가 엄청 반가워했잖아요.
3: 맞아요,
2: 아까도.
3: 맞아요. 네. 네, just making sure, just making sure. 여러분, Happy Tuesda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우리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And those watching on

0: 너튜브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저였으면 사실 솔직히 이 비포 레드 카펫 네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아 그래도 올스타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동시에 폰에는 비프 틀어 넣고 네 저희 컴퓨터에는 올스타 틀어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 컴퓨터에는 우리 올스타 방송 틀어 넣고요. 우리 방송 빅 TV 큰 화면에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BIFF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레드 카펫 지금 행사 틀어놨습니다. So, but we do not want to miss your messages. 당연히 여러분들과 당연히 소통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of course we are reading your messages.
1: 큰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보고 네.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지금 못 보시는 분들한테 생중계해드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좀 수습이 됐나요?
0: 맞네. 생중계네. Of course, 네. right? We need to. I want to broadcast to you, our listeners, who's coming on the red carpet.
1: 네.
0: 네, 뭐 지금 이제 뭐 영화 관련된 분들. 나와 있습니다.
1: 사실 뭐 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다 영화 관련된 분들이겠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제 저분들 이렇게 레드 카펫 딱 걷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뭔가 평소와는 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There's something about the red carpet that makes people 이거 뭐라 그랬지? Walk a little differently, act a little differently. 그쵸 언니?
1: 네.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뭔가 평소보다는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레드 카펫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드 카펫 효과라고 하는데요. So when you're in a special environment, you naturally act a little different. 뭐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뭐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한다는 거죠. And I'm sure tonight, you know, seeing these stars on the red carpet, let's see who will steal the spotlight. 진짜 이제부터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이제 나오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네, 이게 배우들. 네.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영화 관련된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To be honest, I don't know all of them. 다 알 수가 없죠.
1: 자, 그럼 뭐 생중계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0: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요. 네, 우리 뭐 올스타에 네, 일단 방송 끄지 마시고요. 뭐 집에 분명히 뭐 스마트 TV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엄마 아빠 폰이거나 와이프 뭐 남편 폰 거기에 이제 비프 레드 칼펫 틀으면 됩니다.
1: 아유, 괜찮다고 모를 수도 있지 하고 안 궁금하다고 하시는 청취자분 계세요.
0: 왠지 뭐 좀, 네. 좀 혼날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 네. 근데 뭐 이 레드 카펫 효과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영화제에서 뭐 스타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대요.
0: 맞습니다.
1: 뭐 호텔 로비 같은 데 가면
0: 맞아요.
1: 괜히 좀 뭔가 좀 점잖게 걷게 되지 않나요?
0: 맞아요. 네. 해외 여행 가서 뭐 호텔 로비에서 네네. 그렇죠.
1: 뭔가 굉장히 익숙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려고
0: 굳이 네. 말 안 거도 되는데 프론트 데스크 가서 뭐를 물어볼까? 막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여러분.
1: 그래요,
0: Don't lie.
1: 맞아요,
0: Don't lie.
1: 맞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회의 있는 날 있잖아요. 회의 있는 네. 날. 좋은 옷 입으면 뭔가 좀 자신감이 올라간다.
0: 그렇죠. 네. 네. 이걸 영어로 dress for the occasion이잖아요. 딱 그 occasion 딱 맞게 그 상황 맞게 뭐 옷을 입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1: 아니 그리고 카페에서 할 네. 일도 없는데 괜히 노트북 펼치면 뭔가 중요한 일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이게 다 레드카펫 효과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막 나 만화 보고 있는데 막 인상 쓰면서 막 엄청
1: 괜히 막 손을 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듯이 네, 작업하는 그러니까 듯이
0: 나 작업하는 건 그냥 다음 회를 막 이게 검색하고 네, 막 치는 네. 건데 맞습니다.
1: 에브리데스타는 어떨 때 이 레드 카펫 효과가 느껴져요?
0: 아마 이 쇼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희한하게 저는 이 스튜디오 아니 저 방송 시간 외에 그렇지 않는데 희한하게 딱 여기 on air sign 이거 오늘 이거 생방송에 불 켜자마자 나는 원래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딱 우리 부스타분들 뭐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I'm a totally different person. 집에 가면요 진짜 조용해요 저.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believe it or not I'm a pretty quiet person at home. 근데 여기 와서 뭐 돈 벌어야 돼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something about this studio. 이 스튜디오가 무슨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부스타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0: 그런 건가요? 여러분
1: 잘 지내고 싶고 좋은 여러분, 점만 보여드리고 싶고 네. 아닌가?
0: 이제 뭐 2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 방송 이제 좀 가족이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I'm sorry. 네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But 뭐 아까 그 말 예를 들어 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있잖아요. Like when 네네. we're having like a you know outdoor event or outdoor stage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방송이긴 한데 그래도 좀 특별한 행사라서 I try to, you know, be a little bit more maybe excited, maybe in my voice. I try to make people, you know, hear me more clearly. 그래서 특히 이제 표정 같은 것도 네.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이 red carpet effect, 이 레드 카펫 효과, 네, 뭐 있는데 언니는요? 언제 이 효과를 느낍니까?
1: 저도 뭐 사실 방송하러 올 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아니면은 아주 뭐 고급 식당에 갔다거나 네.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냥 막 먹지 않고 뭔가 네. 어떤 날은 예쁜 그릇에다가 잘 차려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특히 만약 손님 안 오고 그냥 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 right? 네. 그래서 좀 예쁜 그릇 꺼내 가지고 이제 뭐 혼자 다이닝 하더라도 그럴 때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right? 그래서 집에서도 이 랩카펫 효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Right? So you don't have to be on the red carpet at BIFF. 지금도 아주 예쁘고 잘생긴 네, 연예인들 지금 막 걷고 있거든요. Right? But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even at home you could experience this red carpet effect. 네. 자, 오늘 제일 많이 쓸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시선 뭐 뺏기지 마. 뭐 딴 데 정신 팔리지 마.
1: 본인에게 right? 하는 얘기인가요, 그쵸? 지금?
0: 네, 여러분. 여기 집중. I know beef is going on, but 여기 집중. 그래서 뭐 딴 데 정신 팔리지 마세요. Don't get distracted.
1: Don't get distracted.
0: 네. Distract 이 단어가 뭐에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on't get distracted. 네, 뭐 시선 뺏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네, 눈 돌리지 마세요. Only at All Star English. Don't look away.
1: Don't look away.
0: 네, 저희한테만 저희한테서 눈 떼지 마세요. Don't take your eyes off of me.
1: Don't take your eyes off me.
0: 네, 그리고 뭐 시선 팔리지 말고 집중하세요. Keep your eyes on the ball.
1: Keep your eyes on the ball.
0: 네, 이거는 그 이 표현 특히 이제 회사에서 뭐 상사가 그 employees한테 우리 뭐 이제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이제 집중하세요. Keep your eyes on the ball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ball는 이제 오늘 All Star English입니다, 여러분. So keep your eyes on the ball 아시겠죠?
1: 네.
0: All right, well,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 051-744-6601 That's the number you need to call. 한 6시 45분쯤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전화주세요 라고 외칠 겁니다.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도전하고 싶으면. Alright, moving right along. Let's get it. 다음 코너. 코너 소개 코너입니다.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앵글 너무 좋아요.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되는군요. 네.
2: 날씨 요정 DM 너무 더워 보여요.
3: 그러네요. 네.
2: 그 터미네이터 2 영화 봤어요?
1: 봤어요.
2: 그 여자 배우가 그 상상 막 로봇 때문에 온 세계 막 불타잖아요. 네. 딱 그 장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근데 원래 문자 읽는 시간이 아닌데요. 이거는 좀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금정님께서요. 그 키아누 리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2: 키아누 리브스.
1: 오늘 이제 문자 요정이 뭐라고 했냐면 올스타의 키아누 리브스는 우리 민수 형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랄라님께서요, Don't get distracted. 영어를 배우려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Don't get distracted인가요? 궁금하네요.
2: 랄라님 너무 잘 썼습니다. 표현 너무 잘 적용했고요. 너무 잘 배우고 가는 겁니다.
1: 네, 우리 라니님 아직도 계시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 뒤끝 장난인 거 알고 계시죠? 랄라님.
1: 랄라님.
2: 네.
1: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제 바로
2: 랄라 N42님.
1: 네, 날씨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morrow the low will be 12 degrees, 1 degree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reach 26 degrees, 2 degrees higher than today.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오늘보다 오늘보다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since the temperature gap is getting wider, a light jacket is an absolute must.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an absolute must입니다. 이게 필수품 또는 꼭 해야 하는 것 이런 뜻인데 예문으로 with the wide temperature gap tomorrow, bringing a jacket is an absolute must. 내일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투를 챙기는 것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자 달진이 문자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맞아요. 말했고요.
1: 네.
2: 그리고 랄라님이 요정님한테 문자 보내요. 요정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시나요? 라고 하는데 이분 부끄러움 안 타는 게 이상한 겁니다.
1: 왜?
3: 왜요?
1: 왜죠?
2: 네? 네?
1: 왜요?
2: 모르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저도 알고 싶습니다.
2: 자, 여주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When the night has co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click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Stay home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d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how different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릴게요.
2: 네, 근데 요즘 우리 이 게임 하면서 우리 부스타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눈치가 빠르고 해서 살짝 룰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잠깐 정신교육하고 우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You have to pick number one or number two. 아, 둘 다 싫어요. 안 할래요. 네, 뭐 둘 다 할래요. 네, 이게 아니에요.
3: 네.
2: 무조건 A or B.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밸런스 게임입니다.
2: 어허.
3: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화려하게 개막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올해는요 특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2: 네. 네,

0: 선수가 세계 최상위권 영화제들이 속한 A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대요.
1: 맞아요. And this year is extra special because Biff has made it onto the world's top tier A-list of film festivals. That puts Biff in the same league as Cannes Film Festival, the Venice Film Festival.
2: 엄청 유명하죠, 이 정도면.
0: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이 A리스트에 포함된 영화제가요. 17곳뿐이라고 합니다.
2: 네.
0: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셈이죠.
1: 맞습니다. And the festival isn't just happening at one venue. 이제 뭐 부산 국제 영화제 몇 번 가신 분들 잘 아실 건데요. It's not just here in Centum at the Busan Cinema Center. It's all over the city, right?
0: 맞아요.
1: Here in Centum, 해운대 남포동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일 뭐 이번 올해 비프 제일 기대하고 있는 뭐 이벤트나 뭐 보고 싶은 영화 혹시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언니 언니는요. What are you most excited about Biff? You know, 뭐 신작, 뭐 GV도 있고요. 뭐 감독들 그 배우도 오는 그 이벤트도 있고 뭐가 제일 기대됩니까?
0: 저는 일단은 뭐 물론 뭐 해외에서 평소 만나보기 어려운 스타들 온다거나 하면 또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또 양자경 배우 온다고 하더라고요.
1: 양자경? 알죠, 그 배우. 양자경?
0: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배우라서 약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영화제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이맘때가 되면 부산이 뭔가 북적북적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1: 네. 네. 방금 양자경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미국 그 영어 이름으로 유명하대요. 네, 미셸 여. 미셸 여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배우 최근에 그 Everything, Everywhere, 네. All at 제목이 엄청 길었는데.
0: 기억하죠. 저 잊어버렸어요.
1: Everything,
0: 저도.
1: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네. 네. 엄청 긴 영화. 사실 못 봤어요, 저 아직. 그렇게 진짜 재밌다고 영화 들었는데.
0: 네, 재밌어요.
1: 근데 네. 저의 시대 때는요, 이 배우 제일 유명한 작이 그거예요. 영어로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인데 그 완전 날라다니면서 막 싸우고 막 칼 막 이렇게 막
0: 와호
1: 이렇게 싸우고.
0: 장룡?
1: 네?
0: 와호 장룡?
1: 야호.
0: 와호.
1: 와호 할 때 그렇게 와호 장룡.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 그때부터 미국에서 엄청 뜨기 네. 시작했거든요. 아, 이번이 오구나. 이번 비프 때. 어, 맞아요. Right? Cannes Film Festival, Venice Film Festival, Biff.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빅 스타들 오는 거잖아요. So, today, because Biff is going on right now. 여러분, 지금, right now. 우리 여기 뒷마당에서 비프 하고 있거든요. 네. 앞마당이요, 뒷마당이요. 저희 기준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뒷마당이잖아요. 저희 뒤에서 진짜 영화장, 영화의 네. 전당 뒤에 있으니까 뒷마당에서 비프가 한참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산 국제 영화제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Would you rather A die 5 minutes into a movie, but leave a lasting impression, or B, survive till the end, but suffer the whole time.
0: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영화 시작 5분 만에 죽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공 vs 끝까지 살아남지만 계속 고생하는 주인공.
1: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 중에 2부에 문자요 중에 몇 명 골라 부지런히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영화에 이제 뭐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네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영화 이제 딱 시작했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죽는 거예요.
0: 그래서 주인공이 5분 만에 죽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1: 주인공이 아니죠, 그 정도면. 그럼 주인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0: 네. 아니죠. 5분 만에 죽지만 네. 뭐 과거 회상 씬으로 계속 나올 수는 있잖아요.
1: 그럼 이제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1: 그렇죠.
0: 어쨌든 5분 만에 죽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공이냐.
1: 네.
0: 아, 그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겠다. 5분 만에 사라져요, 주인공은 맞는데.
1: 그렇죠. 근데 이 방금 5분 만에 죽는 주인공 이거 들으니까 한국 배우들 중에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잖아요.
0: 네.
1: 한 딱 떠오르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가 영화나 뭐 미드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엄청 유명한 배우거든요. 네. 네. 이름이 Sean Bean입니다. Sean Bean이 어느 배우냐면요. 그

0: 피어스 브로즈넨 그 배우
1: 네.
0: 아세요?
1: 네, 알아요.
0: 피어스 브로즈넨의 처음으로 007 제임스 본 했을, 네. 했을 때 거기에 악당.
1: 아.
0: 네. 그 영화에 근데 끝까지 가다가 죽는데 최근에 최근 아닌데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드론즈라고 미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엄청 중요한 캐릭터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스포일하면 죄송한데 죽어요.
1: 아, 네.
0: 엄청 와 이 사람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요. Right? 그래서 션 빈이 엄청 유명해요. 이 캐릭터는 무조건 죽는다. 등장하는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무조건 죽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you know when things get serious, you know the music kicks in and suddenly the hero unlocks their hidden power. 이 위기의 순간에 이 BGM이 완전 깔면서 이게 각성하고 이제 막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뭐지 그 캐릭터하고 장면 있잖아요. And somehow the bullets and explosions never seem to hit the main character. 총알이든 뭐 폭발이든 절대 주인공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영화 진짜 많잖아요.
1: 그리고 보통 주인공은 총 맞아도 잘 안 죽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0: 네.
1: 그게 바로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보이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평범하지 않은.
0: 맞아요.
1: 그런 게 이제 주인공인데.
0: 네.
1: 이 둘 중에서 주인공인데. 5분 만에 죽는다. 그게 좀 고르면은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예요?
0: 아 근데 와 그 영화 예를 들어 민수 나오잖아. 뭐 근데 5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민수 나오잖아 라고 딱 이 생각하는 영화 or 아 근데 그 캐릭터 누구였더라? 근데 끝까지 남는 그 캐릭터잖아. 이거잖아요.
1: 네네.
0: 둘 중에 하나. 근데 일단 뭐 5분만 일하고 그냥 뭐 출연 돈 다 받고
1: 일단 출연료가 똑같다면
0: 네.
1: 5분만 나오겠다
0: 영화도 히트되고 하면
1: 출연료가 막 엄청나게 그 씬만큼 준다 이렇게
0: 그러면 뭐 좀 그렇게 크게
1: 계속 고생
0: 안 나와도 계속 고생해야죠.
1: 강렬하지 않지만 계속 나오는
0: 네.
1: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0: 일단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1: 저는 좀 귀차니즘이 많아서 네. 저도 그냥 5분만 강렬하게 남기고 가고 싶네요.
0: 와, 귀차니즘 때문에 right? 귀차니즘 때문에 일단 5분 안에 그냥 죽겠다.
1: 네.
0: 네. 아, 근데 영화 근데 히트되면 됐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네.
1: 강렬한 인상을 주면 좋잖아요.
0: 네.
1: 근데 아까 우리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웬만해선 잘 죽지 않는다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또 이상하게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있잖아요. 꼭 도와주다가 중간에 희생되는 경우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 캐릭터들 맞는데. 그 예를 들어 그 반지의 제왕 그 간달프
1: 맞아요.
0: 있잖아요. 네네. Right? 스타워즈의 그 요다도 있다.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요다도 이렇게 막 도와주다가 아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집니다.
1: 네.
0: 네. Now speaking of movie duos, Star Wars. 아 진짜 이 Star Wars 같은 명작 없죠. 거기에 등장하는 Han Solo and Chewbacca character. 네. 진짜 이 듀오라고 하죠. 듀오. 이 두 캐릭터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하니까 Han Solo and Chewbacca from Star Wars are still the number one in an all-time fan poll. 역대 최고 케미로 꼽히는 듀오는 바로 Han Solo와 Chewbacca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부스터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뭐 주인공이나 뭐 조연은 혹시 누군지 궁금하네요. 딱 뭐 떠오르는 뭐 캐릭터나 있습니까? 언니는?
1: 저는 뭐 너무 많긴 한데
0: 네.
1: 일단 뭐 제 인생 영화 중에서 그 시네마 천국 있잖아요.
0: 네네네. 시네마 파라디소.
1: 그 알프레도랑 토토 맞죠? 그 영사기사 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0: 네.
1: 그분이 알프레도고
0: 네네네.
1: 꼬마로 나왔을 때 이름 토토잖아요.
0: 네네네네네.
1: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저는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노래소리처럼 이탈리아 말이라서.
0: 네네네.
1: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또 영화에서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주인공과 조연. 두 사람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0: 그렇죠. 그 정도 두오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 네. 영화는 알거든요.
1: 네.
0: 근데 못 봤어요.
1: 아 진짜요?
0: 완전 그렇게 명작이라고 하긴 하는데.
1: 한번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0: 흑백 영화, 블랙앤화이트 영화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For some reason.
1: 잠깐, 흑백이죠. 이 영화가 흑백은 아닐 텐데요.
0: 네. 아 흑백 아니었어요?
1: 네, 아니에요,
0: 봐야겠다.
1: 아니에요.
0: 네.
1: 아니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0: 아, 네네네. 네,
1: 거기에 그 한석규 씨랑 신문아 씨가 나왔는데.
0: 아, 맞아요, 맞아요.
1: 한석규 씨가 시한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정원이에요. 그리고 신문아 씨 이름 다림이거든요.
0: 네.
1: 그 두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0: 근데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이거 진짜 슬픈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슬프긴 한데 네. 예, 좋아요.
0: 예. 이것도 못 봤습니다, 저. 네.
1: 아, 그러면은 우리 에브데스타는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딱 아까 그 제임스 본드 말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제임스 본드 그 시리즈 중에 딱 제일 최근에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가 했던 제임스 본드 너무 멋지더라고요.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지금까지 봤던 제임스 본드보다 일단 수트 이 피트가 제일
1: 그
0: 멋지고.
1: 같네요. 네.
0: 근데 이 캐릭터 우리 그 지금 우리 밸런스 게임 하면서 끝까지 계속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 받는데 근데 주인공이야.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 너무 아이코닉하죠.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뭐 친구끼리 너 진짜 주인공 병이야라고 이렇게 놀릴 때도 있거든요. 네, 너 진짜 주인공 병이 있다. You have main character syndrome.
1: You have main character syndrome.
0: 네, 이게 main character syndrome. 이 syndrome이 무슨 병, 뭐 중후군 말할 네네네. 때 syndrome 말하는데요. Main character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 아 세상 모든 게 다 너 위주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잖아요.
1: 네.
0: It's not all about you.
1: It's not all about you.
0: 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이게 주인공 같은 분위기. 이거 좋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제 눈치 없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주인공 같은 분위기를요 메인 캐릭터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1: 메인 캐릭터 에너지.
0: 네, 그래서 아, 딱 이렇게 방 안에 사람 엄청 많은데 딱 한 명이 너무 이렇게 포스하고 바이브가 너무 딱 주인공 느낌이야. She has main character energ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she has main character energy.
0: 맞습니다. 자, 우리 부스타분들 A or B. 나는 5분 안에 죽을 거다. 그래도 와 진짜 그 캐릭터 기억하지. Or 그냥 끝까지 고통하면서요 끝나는 겁니다. 아, 그 누구였더라? 라고 할 정도 캐릭터 누구를 하겠습니까? 자,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금정님은요. A. Leave a lasting impression and die in 5 minutes. 많이 나와도 기억 못하는 배우 많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배우 있습니까? 아, 배우가 좀 기분 나쁠까?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1: 말하지 네. 않기로 해요. 마음속의 저장.
0: 맞습니다.
1: 네.
0: 네. 자, 일단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We will get to them. But we do also have to get to our balance game number two.
2: Round two.
0: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Which would you choose? A. Get the perfect red carpet shot. Or B. Make a cameo in your favorite movie.
1: 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레드카펫에서 완벽한 인생샷 건지기 vs 최영화의 특별 출연하기.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아는 배우 등장했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 그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그 좀 악당으로 나오는 그 아빠 그 배우 있잖아요.
1: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아는 배우예요. 모르는 배우구만.
0: 그리고 그 응답하라 1988의 도롱용 그 아버지 그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은 모릅니다. 캐릭터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름으로 모릅니다. 처음으로 아는 배우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 한참 레드카펫 중이니까 그쵸? 여기서 완전 나는 이 사진 나 은퇴할 때까지 사람은 딱 이 배우면 이 사진을 무조건 쓸 거다. Or 아 진짜 내가 제일 마이 최애 영화에서 카메오로 나오는 네, 이 어떤 뭐지 그 A or B를 선택하겠습니까? Now, you might know actually Michael B. Jordan, right? 이 배우 Michael B. Jordan 엄청 유명한데 미국에서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그 Black Panther에서 Killmonger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1: 제가 오늘 민수 씨가 얘기하는 영화 다 봤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0: 아유, Michael B. Jordan은 이 Black Panther에 그 있잖아요. 그 아 그 캐릭터 다 읽어봤다. 나 어떻게 하지? 네, 트찰라는 아시죠? 트찰라의 뭐 사촌 동생인가? 이제 막 서로 싸우잖아요.
1: 네,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할까요?
0: 아무튼 그 캐릭터 이름이 키어망걸입니다.
1: 이런 거 할 때 네. 옆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맞아요,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
0: 네, 여러분 빨리 우리 언니를 위해.
1: 두둥님 몰라도 너무 몰라. 나이 들어봐요. 다 이렇게 된다고요.
0: 아,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언니를 도와주세요. 지금 키어망걸 이거 뭐지 캣톡이나 너 이 뭐지 그 문자로 빨리 사진 보내주세요.

0: 아시겠죠? 네.
1: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어가지고
0: 네네.
1: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생각 안 나잖아요.
0: 네.
1: 그럼 집에 컴퓨터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검색해달라고.
0: 근데 아마 그 컴퓨터 있는 친구 집에 전화해서 아 그럼 한 5분 줘봐. 인터넷 연결하면 5분 걸리잖아요.
1: 맞아요.
0: Give me 5 minutes. I have to turn on my computer and start the modem. 아, 네. 그땐 그랬지.
1: 네, 어쨌든 밸런스 게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0: 네, 우리 네. 라떼는 도서관 갔다 지금 이 부장님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클 B. 조던 이 배우가요. He said the red carpet isn't just a place to walk. It's basically a photo battlefield where you have to have just a few seconds to get the perfect shot. 이게 그 마이클 B. 조던 배우가 레드 카펫은 몇 초 안에 최고의 인생 샷을 건져야 하는 사진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1: 하기야 뭐 여러 카메라가 막 찍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손을 흔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아마 실제로 배우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0: 뭐 나도 레드 카펫 포즈라고 뭐를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1: 뭐 우리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뭐.
0: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1: 아니 저희 끝나고 사진
0: 그리고 미래
1: 찍잖아요.
0: 분명히 레드 카펫 이런 행사 때 갈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같이 네. 갈 겁니다. 언니 보세요. 아시겠죠?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은 연예인들도 항상 영화제 끝나고 나면 뭐 가장 예쁜 뭐 드레스를 입은 사람, 뭐 멋있는 사람도 보여주지만
0: 그쵸?
1: 실수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배우들이 꼽은 포토월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참사가 있는데요.
0: 뭘까?
1: 1위는요, 바로 의상 사고래요.
0: 아, 이거 가끔씩 있죠.
1: 가끔 너무 과한 드레스 입어가지고.
0: 네. 네.
1: 구두에 딱 걸린다거나 구두 드레스가
0: 맞아요.
1: 아니면 턱시도가 좀 몸에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주름 같은 게 막 눈에 띌 때도 있고.
0: 안 그러면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맨날 아닌데 이게 단추 있는 셔츠 입으면 항상 이 단추랑 그 단추 구멍 넣는 거 봐. 이게 한 단추를 이렇게 뭐지 그 이 매칭을 미스해서
1: 아, 잘못 잠갔다고요.
0: 네. 네. 또 그럴 실수도 왔으면 이게 배우라서 레드 카펫에서 너무. 너무 그 이불 킥.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장면이
1: 맞아요,
0: 만들어질
1: 맞아요.
0: 것 같아요. 자, 2위는요.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거. 레드 카펫에서 so tripping or falling. I mean imagine walking in the red carpet with your heels and suddenly you're on the floor. 상상도 하기 싫어. 3위는 메이크업이나 조명 참사. 그래서 이렇게 파파라치 많으니까 플래시 네. 엄청 터뜨리잖아요. 네. Suddenly your makeup looks totally different in the pictures. 그 신문에 나올 때.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은
1: 맞아요,
0: 완전
1: 맞아요.
0: 달라. 그래서 인생샷을 찍으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밈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일단 우리 언니는 이 세 개 중에 와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와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1: 넘어지는 거.
0: 네. 근데 일단 배우 따라 사람 따라 넘어졌어요. 이렇게 하하하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웃으면 사람들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딱 그 순간 어떻게 내가 넘어졌어 라고 하면서 막 엄청 막 그거를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못 넘어가면
1: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자 여러분 이 펜 보세요. Look at this pen. 그 Man in Black 펜 있잖아요. Look over here. 푸싱. 맞습니다. And our listeners, we want to know which instance would you want to avoid the most? 네. 자 그러면 real quick. 이제 영화제 비프 영화제 때 행사 많을 거잖아요. 자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알아두면 좋은 영화 용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I mentioned which event you're looking forward to the most. 아까 제가 GV라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GV는 이 그 약자인데요. Guest visit입니다.
1: Guest visit.
0: 네. So later when you guys are looking up events on BIFF, 스케줄 보면서 그 영화 옆에 GV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 뭐 감독이나 배우나 그 프로듀스 했던 네. 배우 분명히 여기 와서 그때 관객들이 만나고 이제 뭐 Q&A도 하고 그럴 시간도 가는 GV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비프 때 이것도 많을 거예요. World Premiere.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상영회를 World Premiere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카메오. 네. 카메오는 이것도 영어입니다. Cameo라고 합니다. 저희는.
1: Cameo.
0: So cameo is 깜짝 특별 출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마땡 그 땡불 그 영화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슈퍼히어로도 나오고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제 이 세상에 없

0: 써서 그 마땡이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 작가 스탠리. 스탠리가 그 여기 계셨을 때, 네, 이 세계에 계셨을 때 영화에서 항상 카메오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0: 그 버스 기사로 나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네. 항상 그리고 이 대사 한 줄 항상 주더라고요. 아, 뭐 걔가 뭐야? 뭐 슈퍼히어로 아니네. 뭐 이런 좀 이게 좀 꼰대 같은 이런 말 항상 줬거든요. So Stanley always had a cameo in those superhero movies. 네. 자, 일단 여러분 카메오를 하겠습니까? or 진짜 레드카펫에서 인생샷을 네, 건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레드카펫을 선택할 것 같아요. Because 저는 그 호러 영화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1: 네.
0: 호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와 내가 그 호러 영화 세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아 분명히 죽을 거다. 뭐냐 분명히 죽을 거니까. 네. 차라리 근데 그 영화 그런 영화에서 까메오 하는 것보다 보는 것만 좋아하지. 차라리 레드카펫 인생샷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방송국에 제출하고 이제부터 저 사진 이거 쓰세요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 포스터 이런 거 쓰면 한 5년인가 7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쓰고 있거든요.
1: 그래서 새 사진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0: 파파라치한테 부탁해서요. 새 사진 너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샷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0: 아 맞네요.
1: 그래서 저는 사진은 뭐 아무 데서나 찍어도 될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1: 최애 영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애 영화에 특별 출연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0: Korean films 중에 저는 그 곡성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곡성 영화 같은 그런 유니버스에서 까메오 출연한다 생각해봐요.
1: 저 진짜 곡성 좋아하거든요.
0: 어 그래요?
1: 동네 아줌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0: 맞네.
1: 슈퍼 아줌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0: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But moving right along, let's get to today's EPQ.
1: Here it is.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 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역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prizes you can receive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네,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0,000원까지 다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전화 빨리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퇴사할게요. 퇴사할게.

0: All right, let's go meet today's EPQ 도전자. 여보세요.
1: Hi.
0: Hello, hello. Hi.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Please introduce yourself.
1: Okay, hi, I'm Eunseo. I love English and I'm really eager to learn it. Nice to meet you, Minsu and Eunseo-nim.
0: Nice to meet you as well, Eunse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2: Oh, 네.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자, 은서님 힌트 하나도 안 줄 겁니다. 한 번만 딱 말해줄 거고요.
1: No. I'm counting on you.
0: Oh, don't worry. I'm sure you'll do well. 자, 은서님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각오 한 마디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0: 시작하면 될까요?
1: 민수만 믿는다. 파이팅!
0: 아,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네, Don't worry. We'll try to help you out. 자, 세 문제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1: Hell yeah, let's go.
0: Okay,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알라이트, question number one.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full phrase. What does gonna mean? 예를 들어, 뭐, I'm gonna listen to All Star English. A, give to. B, got to. C, going to. Or D, get to.
2: 자, 정답은요?
1: C, going to.
0: How sure are you? 퍼센티지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1: I trust you, 민수.
0: 계속 저를 trust 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지금 잘 넣고 다 틀리겠죠? 방금.
2: 믿는다고 했는데 저걸 못 치나.
0: 그래서 은서님 congratulations. 첫 번째 문제 맞춰서 뭐를 드리죠, 언니?
2: 네,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자, let's keep it rolling. Question number two 갈게요.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빈칸 채우기입니다. She speaks English very beat. 자, A. She speaks English very good. B.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Or C. She speaks English very better. 정답은요?
1: B.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0: 오! 아, 너 왜 이렇게 고마워요. 멋져?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장상아. 맞습니다. That's right.
2: 봐요, 제가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0: 맞습니다.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영어를 잘 말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잘에 해당하는 단어가 well입니다.
2: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Nice.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2: 네, 마지막 문제 도전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50,000원 와. 걸려 있습니다.
0: 자, 은서님, are you ready?
1: I trust you, Minsu.
0: 아, 계속 trust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We'll try to help you out the best we can.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네. All right,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fill in the blank.
3: Shh,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0: Why? Is it a secret? Don't worry. I'll keep it under...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A. I'll keep it under my hat. B. I'll keep it under the table. Or C. I'll keep it under the bed. 자, 이게 비밀을 뭐
2: 지킨다.
0: 지킨다라는 네. 뜻이죠. 네. 자, 정답은요?
1: What did you say?
0: 자, I'll keep it under. 보통 비밀을 보통 저희 이 몸에 어디 감출 것 같은데 그렇죠?
2: 네,
0: 다른 데 안 놓고 딱
2: 비밀을
0: 항상
2: 지키다라고 네. 하는데 보기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0: A. I'll keep it under my hat. B. I'll keep it under the table. Or C. I'll keep it under the bed. 자, 비밀 같으면 집에는 안 둘 것 같아요. 항상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자, A, B, C. 은서님 정답은요?
1: 항상 들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0: 네.
1: I trust you, 민수.
0: 네.
1: Hat A.
0: 은서님 진짜 저를 trust 했네요. 진짜 trust 했네요. 어떡해. 맞습니다.
2: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맞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keep it under your hat. 뭐 비밀로 해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보통 비밀 뭐 나가면 안 돼. Keep it under your hat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는 my hat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내가 뭐지 비밀을 지킬 때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잘 맞췄습니다, 선생님. 선물 다 받아갑니다. Congratulations 축하드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There's no boogie, so I would say to Minsu.
0: 네.
1: Mins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6 o'clock every day because of all that English. So I hope you live a long, healthy life and keep working as a DJ forever because I want to keep studying with you and having fun even when I'm an old lady. Minsu, fighting!
0: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되는데.
2: 제가 정말 민수 씨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만 보고 부스터들한테 집중하세요.

0: 이렇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1: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너무 감동입니다 은서님. 근데 잠깐만요.
2: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네.
1: 근데 잠깐만요. 준비했다고 하는데
0: 부기가 있었으면.
1: 부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

0: 생각하겠습니다. 은서님, thank you so much.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 부기한테도 전했고, 네, 오늘 일단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님.
1: 감사합니다.
2: 네, 민수 사랑해요, 오빠.
0: 네, thank you. 아, 역시. 자, 오늘의 EPQ winner, 우리 은서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정말 우리 부스타님들은 네. 정말 모두가 다 재밌는 분들이세요.
0: 맞습니다. 진짜 우리 부스타들 때문에 이 방송이 있는 거죠. 자, time to wrap it up. 우리 언니 어제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이번 주.
1: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와서 저도 또 이런 부스타들 만날 수 있도록 그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근데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니 더 일찍 볼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보다. 아시겠죠? 자, 언니 we'll see you next week.
1: 네, 다음 주 뵐게요.
0: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소연 퇴사할게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5: 아, it's already been half an hour. Why is my honey Ani always running late?
6: 겨우 도착했네. 아, 자기야, 언니 많이 많이 기다렸어. 미안, 미안, 미안잉.
5: It's okay. Let's place an order for a drink.
6: 자기야,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듬뿍 라떼랑 또 크로플 하나랑.
5: That's way too much. Can you really eat all of that?
6: 많기는 뭐가 많아. 자기야, 하나도 안 많거든요. 다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
5: Sure. If you think you can eat it all, go ahead. But don't leave anything behind.
6: 근데 자기 설마 언니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지?
5: Of course not. It's not because I'm worried about wasting money. I'm saying it for the sake of the planet. You know that, right?
6: 그치, 그치. 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통장 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 What? We deposited the money just last week. And it's already all gone? What on earth happened?
6: 몰라, 몰라, 몰라요. 왜 돈이 없을까? 일단 배고프니까 주문 먼저 해줘, 자기야.
5: For today, let's go Dutch. And then let's take another look at our finances and get things organized.
6: 잠깐, 잠깐. 왜 이러, 미니? 자기야, 지금 뭐 먹은 만큼 내자 이 말인 거야? 힝, 그럼 똑당해, 똑당해. 우리 그러면 반반 어때? 아니면 언니는 똑당해, 똑당해.
5: Since there's no money in our joint account right now, let's just do that for now. Come on, let's order.
6: 자기야. 잠깐만요. 언니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언니는 그냥 한 잔 마실게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얼음물. 얼음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7: Today, 배워볼 표현 반반하자 영어로 뭐라고요?

0: Let's go half on.
1: Let's go half on.
0: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내자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각자 자신이 소비한 만큼 내자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각자 내자. Let's go Dutch. 친구와 식사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Let's go half on this.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반하자. Let's go half on.
0: Let's go half 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 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도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time for another episode of EV Touching and Small Talk. Look who we have back here in the studio.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welcome back입니다.
1: Thank you.
0: 네, we missed you last week.
1: Yeah.
0: 네, 일단 뭐 Sam 없이도 좋은 시간을 갖긴 가졌는데.
1: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들었어요.
0: 휴가 가 있었는데 저희 방송 들어와 있었어요?
1: 들었죠.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왜 문자 안 보냈어요?
1: 아.
0: 농담이고 당연히 문자 보내면 안 되죠.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Sam.
1: Yeah.
0: 네.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Mm-hmm. But let me ask you something.
1: Yes.
0: 네. 이거 좀 뜬금 없을 수도 있지만 mm-hmm. 여러분 이거 대본대로 해야지.
1: 네, 우리 제가 오늘의... 물어봐야 되는 건데.
0: 아, 그래요?
1: Yes.
0: 아, 민주쌤 라인이네요. 맞네요. 네, 죄송해요. 이 민주하고 민수 이거
1: 너무 헷갈립니다.
0: 아니, 헷갈리는 것보다 지금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네.
1: Okay, so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r order comes out wrong? 식당 가서 뭔가 주문했는데 잘못 나올 때 있잖아요.
0: 네.
1: 민수 씨는 어떻게 하세요?
0: 막 순간 막 한숨 쉬면서 진짜 왜 이랬지라고 하면서 그냥 먹습니다.
1: 그래요?
0: I don't even if they get the order wrong. 그러니까 와이프는 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와이프는 막 뭐야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말 아니고 뭐 잘못 나왔습니다. 뭐 다시 해주세요라고. 저는 진짜 그것도 안 되더라고. I can't even bring myself to say to the worker or the staff, this is the wrong order. Please make it again. It won't come out from my lips. I don't know why. 네. What about you? Do you send it back?
1: No, honestly.
0: 그쵸.
1: Most of the time, I just eat it.
0: 너무 비슷해요.
1: 아니 근데 저도 얘기를 못해서 그렇진 않고요.
0: 네.
1: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좀 개의치 않는 것 같고. When it comes to coffee, I am so picky.
0: 그래요?
1: 커피는 주문이 잘못 나왔다. 그럼 저는 무조건 리메이크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0: Yeah. So you're very picky about coffee. 음식은 그냥 먹어도 커피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
1: 맞아요. I know exactly how I like my coffee.
0: 네.
1: Yeah. And but if you get the wrong food or drink, it's okay to say something.
0: Yeah.
1: 사실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0: Uh-huh.
1: 주문한 게 잘못 나왔으니까.
0: 네.
1: The hard part is knowing what to say in English, right?
0: Yeah.
1: 근데
0: 맞아요.
1: 사실 뭐 한국어로도 좀 힘들긴 합니다.
0: 맞습니다. 한국어로도 그렇죠.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Because it's difficult to say, that's
1: right.
0: why I usually 나는 햄버거 시켰는데 샐러드가 나왔다.
1: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그 샐러드 위에 뭐 고기 정도 있으면 참아야지. This is the universe telling me that to eat more vegetables 하고 먹는데. 근데 맞아요. 뭐 괜히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이거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 이거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1: Exactly. Mm-hmm. But you can point out a mistake without

0: sounding rude. Mm. You just need the right expression.
1: That's right.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when your order comes out wrong. 음식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네, words and expressions for small talk.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문, 아,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주문하신다고요?
1: 배고파, 나 저녁 안 먹었어. 음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1: 네.
0: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1: 아.
0: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You can use this when the wrong dish comes to your table.
1: Mm-hmm.
0: It's a simple and polite way to point out the mistake.
1: Mm-hmm.
0: 잘못 나온 음식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That's right. So, 그럼 간단하게 뭐... I don't think this is mine. 뭐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along the same lines, this isn't mine, right?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뭐 I don't think this is mine. 이렇게 말해 그거보다 살짝 a little softer. I think it sounds
0: like.
1: Oh,
0: I think so.
1: I don't think this is mine, r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0: Yeah, and here are a few more expressions. I think there's been a mix up.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표현인데요.
1: 네.
0: 뭐 만약에 주문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there's been a mix up with our order. 저희 주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테이블 음식이 온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I think this is for another table.
1: 네.
0: 다른 음식이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주문한 걸 바로 말할 수도 있죠. I actually ordered the chicken. 저 치킨 주문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서버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1: 맞아요. 네, I actually ordered the chicken. 사실 저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이 느낌이잖아요. Right? 그래서 그러면 상황에 따라 뭐 골라서 쓸 수 있겠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 뭐 제가 주문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일단 이 표현부터 기억해두면 되게 좋겠습니다. Alright, so 그러면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Excuse me,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2: 진짜. Oh, I'm sorry. What did you order?
0: The chicken.
2: Oh, you're right. Okay, I'll get you the chicken.
0: Thank you.
2: Oh, but you know what? The burger looks pretty good, doesn't it?
0: Well, I guess.
2: Oh, 고객님, our burgers are really good. Honestly, the chicken? Not so much.
0: Excuse me?
2: I'm just saying, 맛있긴 해요. 먹어보세요.
1: 스태프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0: 나온 거 그냥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 아니, 이것도 먹고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good advice, no?
0: Okay.
1: 맞습니다. So this isn't what I ordered. 네, 여러분 일단 너무 그냥 먹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주문한 거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Okay. We have a question that came in because you said when it comes to your coffee, 지금 커피면 진짜... 까다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0: Yeah.
1: 그 정도? Okay. From 두두님, 민주쌤, do you prefer sour coffee or coffee with high acidity?
0: No.
1: 탄맛 좋아하구나요.
0: 네.
1: 네, 뭐 다크로스트 이런 거.
0: 예, 저는 많이 태울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난 이 커피를 마시는지 안 가면 이렇게 숯에 그냥 물을 타서 마시는지
0: 그쵸.
1: 그 정도 모를 정도예요. 네.
0: 맞습니다.
1: 근데 I think most Koreans prefer the tan taste.
0: I think so.
1: Right, the burnt taste. Because the high acidity sour taste or fruity한 맛은 그런 원두 파는 가게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0: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좀 젊은 분들이 좀 그걸 좋아하나?
0: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그거 좋아해요. I love the sour, high acidity taste.
0: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표현을 가보겠습니다.
0: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sked for no onions.
1: 오.
0: 양파는 빼달라고 했는데요.
1: 네.
0: You can use this when a special request you made wasn't followed. 주문한 음식은 나왔는데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드세요?
1: 뭐 알러지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 자, 그러면 ask for, 이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뭐뭐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소스 더 달라고 했는데요. I asked for extra sauce.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요. I asked for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뭔가를 빼달라고 요청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I asked for no onions. 양파 빼달라고 했는데요. 혹은 뭐 I asked for no cheese. 이런 표현 쓸 일 있나요? 치즈를 빼달라고 했는데요.
1: 혹시 치즈버거 주문했는데 치즈를 빼달라...

0: 한건 아니겠죠.
1: 맞습니다. 노 뒤에 음식 재료를 붙이면 그 재료를 빼달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0: 네. 자, 그럼 미국 식당에서 정말 자주 듣는 게 하나 더 있죠. 왜냐면 I asked for dressing on the side. 이 dressing을 따로 달라고 뭐를 부탁할 때 뭐뭐 on the sid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 Yes. On the side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음식에 바로 뿌리거나 섞지 않고 따로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주문할 때 Can I get dressing on the side? Mm-hmm. 네. 뭐 드레싱 그 뭐냐면 이미 뿌린 것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right? 근데 자기 스타일로 좀 믹싱하고 뭔가 찍어서 먹는 사람들도 mm-hmm. 있긴 있잖아요. right? 그러면 dressing on the si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는 찍먹에 찍먹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소스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얘기 되겠네요.
0: 자, before we get into today's 꽁트, 네, the age old question. 탕수육 드실 때요, 쌤.
1: Yes.
0: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1: 저는 찍먹이에요.
0: Why? 드시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찍먹. I think Koreans they like that crispy.
1: Yeah.
0: 왜냐면 이 여러분 이 단어 우리 몇 번 아마 소개했던 것 같은데 soggy, S-O-G-G-Y 이 눅눅해진다
1: 맞아요.
0: 말이잖아요. 네. But in America 저는 그냥 탕수육은 무조건 이 부먹으로 나오니까.
1: Yeah.
0: Right? 이거 ask for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원래 요리 이러니까.
1: Mm-hmm.
0: 그거는 이제 Korean style Chinese restaurant 가면 근데 진짜 Chinese restaurant 가면 sweet and sour pork이라고 mm-hmm. 하잖아요. 무조건 뭐 sauce on the side 이렇게 주문하면 어?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라고 이렇게 yeah.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Can I get sauce on the side? 뭐, or I asked for no onions.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asked for no onions.
0: 또 왔네. 진짜. Right, sorry about that.
1: There are a lot of onions on this.
0: Well, 고객님, onions are good for you.
1: Excuse me?
0: They're really healthy for you. Lots of vitamins.
1: So you did this for my health?
0: Of course. You're welcome.
1: I didn't say thank you.
0: Oh, you will someday. Don't worry.
1: 근데 진짜 이런 직원분들은 없겠죠.
0: 있으면 고소당할 거예요. 네, only here at All Star English.
1: I think so.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Could I get this remade?
0: 오.
1: 이거 다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0: 이건 미션. 절대로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 Yeah, you can use this when there's a problem with your food and you'd like a new one. 음식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0: 그쵸.
1: 근데 사실 뭐 치킨 시켰는데 샐러드 나왔으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저는 아... 오랜만에 야채 먹네?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remake 이 단어가 핵심이잖아요. make가 만들다. 그래서 앞에 re, remake는 다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remade가 쓰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could I get this remade? 이거 다시 만들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get something remade는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 봤다라는 느낌이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 두 번째 표현 이거 이어서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1: Mm-hmm.
0: 아까 I asked for no onions. Mm-hmm. Could I get this remade? 양파 빼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짜증나면서 말했나요?
1: 네.
0: 죄송해요.
1: 톤이 문제네, 민수는. 실제로 그렇게 이어서 말하면 정말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0: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톤을 고치고요. 여러분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I get this remade without onions? 양파 빼고 다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네. 그러면 뭐 Could you remake this? 이거 다시 만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1: Of course. 자연스럽죠. Could you remake this? 뭐 다시 만들어주시겠어요? 하고 직접 요청하는 거고 Could 네. I get this remade? 하면 다시 만들어서 뭐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식당에서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오케이. 그리고 음식 자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뭐 잘못 나온 메뉴를 내가 원래 주문한 걸로 바꾸고 싶다면요. 그러면
1: 뭐 Could I get the chicken instead?
0: 아, instead를
1: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 뭐 대신에 치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0: 대신.
1: 라는 거겠죠.
0: 좋아요. 그러면 주문이 잘못 나왔다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뭐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Could I get this remade? 이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0: Alright,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think this is burnt. Could I get this remade?
2: 진짜 진상이네.
1: burnt?
2: 아, 아니에요. We call this extra crispy.
1: It's black.
2: very extra crispy.
1: Could I just get another one?
2: yes, absolutely. I'll get you one in a lighter shade.
0: 아, 진짜 맛있는 거 모르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바삭하고. 맛 조금 있어야지 이 불맛 나잖아요.
1: It's black이라고 했거든요.
0: 그 소스도 있어요. 그 뭐지 그 뭐야 그 dry rub 같은 그 고기 같은 거 드셔봤어요? 미국에 이게 바비큐 이런 식당 가면 그 우리가 아는 그 소스 완전 그 이렇게 물 같은 소스 발라진 거 있고 dry rub도 있거든요. dry rub은 뭐냐면 뭐 소금 허브 같은 거 이렇게 좀 건조된 그런 이제 뭐지 그 뿌리는 거를 고기 완전 뿌리고 굽는 거 근데 거의 새까맣게 나와요. 네.
1: 탄 것처럼.
0: 탄 맛은 아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네. 진짜 탄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Alright. 좋아요. So, if you guys are brave enough. 네. 주문이 잘못 나왔고 다시 부탁을 하거나 다시 이 send it back라고 하잖아요. Right? 할 수 있는 그런 bravery가 있으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1: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0: 네. 당연히 해야 돼요. 네. 저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rdered.
1: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0: I asked for no onions.
1: 양파는 빼달라고 했는데요.
0: Could I get this remade?
1: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해야지 조금 고객님 좀 화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존중하게, respectfully, smiling 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nice. Well, 민주쌤, thank you.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expression.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리 제이슨님이 물어보네요. Salad or soup? 빠르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yes 하지요 라고 하는데 네, 그 salad or soup?
1: Yes.
0: yes라고 하면 둘 다 주세요 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1: super salad?
0: 그렇죠. 민지쌤 정말 유익했어요. Winter is coming 님이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민지쌤 thank you so much for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requested by Lee Jason.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자, 김동규의 10월 1일에 제목 뭐였죠? 10월 뭐였죠? 10월에 뭐? 아, 10월에 어느 멋진 날? 10월 1일이 뭐죠?
1: 네?
0: 10월 1일이 뭐죠? 무슨 날? 특별한 날 아니에요?
1: 10월 1일이요?
0: 아, 10월 3일 알긴 아는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김동규. 네. 여러분 김동규
1: 국군의 날.
0: 아,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
1: 제 군필자인데 국군의 날.
0: 알죠.
1: 네.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웰컴. 문자 요정. 반갑습니다.
1: 그래 제 이름은 잊지 않으셨네요.
0: 네.
1: 다행입니다. 네. 뾰로롱입니다. 네,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배우분인지, 어느 감독님이신지.
0: 네.
1: 근데 저는 좀 아실 만한 분들이 좀 나오네요. 제 타이밍이 되니까.
0: 그쵸.
1: 네.
0: 누구 있었죠?
1: 김민아 배우님.
0: 진짜 제가 방금 말했거든요. 방금 김민아 배우다라고 해서.
1: 김민아 배우님. 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그 얘기도.
0: 제가 하는 말 지금 카피 페이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그래서 네. 지금 다 아마 챙겨 보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네. 일단
0: 부장님 근데 브래드 핏 언제 나와요? 브래드 핏이랑 그 앤젤리나 졸리
1: 키아누 리브스도 없나요?
0: 그렇죠. 우리 네. 키아누 형도 나와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는 이제 개막식 네. 시작하는데?
1: 근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0: 네.
1: 조금 기다려 보면.
0: 브래드 형 빨리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저희 인터뷰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1: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0: 네네. 네.
1: 자, 이제 문자 요정의 시간이니까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와 낙지연이님 오늘도 1등하셨어요.
0: 진짜.
1: 와 이번 주까지. 하시면 상관 아닙니다.
0: 이 정도면 네. 너튜브에서 근무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너튜브 사장인 것 같아요.
1: 아 저희가 이게 추측한 겁니다.
0: 네.
1: 추측 이제 확답도
0: 빨리 들으면
1: 네.
0: 네. 아 진짜.
1: 와. 그 저희 잠시 그 밴 할까요? 낙지연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때만.
1: 와, 왜냐면요. 네. 달지님도 진짜 진짜 노력해서 2등이 최고예요. 1등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2등으로 들어오셨고.
0: 은근히 달지님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1: 근데 달지님. 부탁드려요. 네.
0: 하는 말 있잖아요.
1: 이 흐름을 한번 깨야 됩니다.
0: 분발해야 된다. 항상 분발해야 그 말이잖아요.
1: 분발해야 된다.
0: 네.
1: 그리고 우리 금정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3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랄라님은 오늘은 화요일. 유후. 아 진짜 이렇게 보내셨어요.
0: 아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1: 네. 뒤에 물결 표시까지 하셔가지고 유후. 랄라님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두둥님께서 나 몇 등이지라고 하시는데요. 8등입니다. 네. 이건 진짜 분발해야 돼요. 어제 3등 하셨는데.
0: 8등까지 Did you count up to 8th place?
1: 아, 몇 등이지라고 말씀하시길래
0: 네.
1: 진짜 몇 등이실까 한번 찾아보니까.
0: 그럼 8th place 8등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1: 네?
0: 8등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Was that person really 8th place?
1: 진짜로.
0: 진짜로.
1: 진짜로 8등.

0: 제가 세봤습니다. 그리고 매니니님 Happy Tuesday 하시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I'm late. 이것도 몇 시인지 알아봤어요. 6시 52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안 돼요.
1: 네, 그렇죠.
0: 6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2: 네. If you're that late to something, just go home. 아니 농담이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0: 근데요.
2: I'm talking about in real life. 아니 실제 in real life. 부장님 우리 와서 너무 감사하죠.
0: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두둥님 문자가 왔어요. 네. 제가 8등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안 해. 안 해. 빠이빠이라고 하시는데
2: 에이. 안 돼요. 함께 하면서
0: 저희 여기 와서도 먹방 하셔야죠. 네. 저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둥님 잊지 않았고
2: Not here. 여기는 anytime you're welcome. 근데 in reality.
0: In reality.
2: 밖에서 그렇죠. 이게 출근해야 되는데 벌써 50분 늦었어. 집에 있어야지.
0: 그런 경우도 있죠.
2: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래도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 네. 네.
0: 저희가 지금 달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희르님께서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민수님 여전하시네요. 어떤 의미죠?
2: 이거 칭찬으로 받아. Is this
0: 그게 이게 바로 우리 랄라님 그 Don't get distracted 다음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우리 랄라님 아직도 지금 해명을 안 하셨어요.
2: 자 이거 네. 칭찬입니까? Is this a compliment?
0: 네 혹시 그
2: Or
0: 아직
2: 이게 극 혹시 영어로 제가 소개했나요? 극은요 네. scratch가 아니고요.
0: 네네네.
2: Diss라고 합니다. D-I-S-S.
0: D-I-S-S.
2: 왜 가끔씩 한국에서 래퍼들끼리 디스텍 네. 내고 막 하잖아요.
0: 네네네.
2: 이렇게 뭐 래핑하면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욕하면서 그런 그 디스트랙이라고 네. 하잖아요.
0: 근데요 민수 씨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2: 래퍼를요?
0: 네. 뭔가 가사 작곡 작사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2: 그렇게 생각하죠.
0: 네네네.
2: 네. 여러분 저는 I'm all about love.
0: 사랑에 아시죠? 대해서만.
2: 네. Love, not this.
0: 근데 지금 헤드폰까지 끼시니까요. 네.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2: 그렇죠.
0: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네.
2: 네, 여러분 계속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0: 리버브 들어오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2: 네. 네.
0: 이제 문자가 우리 닥터수님 어니언니 이틀 연속 출연하셨는데 북이 이제 없나요? 하고 이제 문자가 근데 이제 북이가요. 진짜 삐질만 해요. 네.
2: Boogie is very busy. We'll just leave it at that. 딱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Boogie is very busy because of 이게 언급하면 안 되겠다.
0: 네.
2: 네.
0: 네. 그 부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배경이 부기 춤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부기가 네. 요리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네.
2: 춤추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냥 북항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부기가.
0: 근데 보셨어요?
2: 누구를요?
0: 북항 그 상어. 북항이라고 하죠.
2: 북항이요?
0: 네네네.
2: I'm too much. I'm Team Boogie all the way.
0: Team Boogie.
2: 네.
0: 우리 이거 좀 TMI인가요? 그 작가님 죄송합니다. 작가님 보셨대요 실제로. 네네네. 직접 가서 보셨는데.
2: 그 영상도 we played it for our listeners 네네네. before too.
0: 네. 진짜 컸다고 합니다.
2: 클만해. 그 커 보여요.
0: 네네네.
2: Right? So 북항이 no. 부기. 네. 아시죠?
0: 자 이 정도로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즘에 이 문자까지는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2: Yes.
0: 우리 그 미수 씨께서요.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는 안 나오나요?라고 하셨는데.
2: 그쵸, 기다리고 있는데 끝났어요.
0: 근데 우리 두둥님께서요.
2: 네.
0: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같이 나오면 대찬상 아닌가요?
2: Why not?
0: 네네네. 가능할 수 있죠.
2: 요즘 사회에서는요 충분히
0: 잘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이게 Modern Family지 않습니까?
0: 네네.
2: This is Modern Family.
0: Modern Family. 그렇죠.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Why cleaning your phone screen with wet wipes actually spreads more bacteria?
2: 맨날 하는데?
0: 그럼 안 돼요.
2: I do this all the time.
0: 이게 왜냐면요. 물티슈로 닦아냈으니까 세균도 씻겨 나가고 깨끗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2: 네.
0: 오히려 휴대폰을 망가뜨리면서 세균이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2: 심지어 I use scented wet wipes. 좋은 냄새 나는 물티슈 써가지고 폰하거나 통화할 때 향 좋네라고 하기 그쵸, 그쵸. 위해
0: 이게 scented이라는 게 이제 향기가 첨가된 이런 네. 뜻이거든요. 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요. Regular wet wipes contain purified water.

0: water and preservatives, not sterilizing alcohol. 이게 수분으로 액정을 닦으면요 세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더 넓게 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Smartphone displays feature a factory applied oleophobic coating to repel oil, water, and fingerprints. 이게 물티슈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 그리고 화학 첨가물, 그리고 축축한 종이 섬유 마찰은요. 이 섬세한 올레포빅 코팅층을 급격히 깎아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nce stripped, the screen collects stubborn fingerprints instantly, loses its smooth glide, and gets easily smudged.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액정에 그 oleophobic이라는 이제 그 코팅이 있대요.
1: 네.
0: 그거를 깎아내린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먼지도 더 잘 붙고 fingerprint도 더 오래 남고
1: 네.
0: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아.
0: 무조건 그 천 있잖아요. 그 액정을 닦는 천.
1: Cloth.
0: 랑 아니면은 그
2: 마이크로파이버 클로스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걸 쓰셔야 되고 아니면은 물티슈를 대신에 그 알코올 솜 있잖아요. 그걸로 그 세균을 닦아낸다거나.
1: 돼요, 그거?
0: 네, 그건 된다고
1: 합니다. Are you sure?
0: 네, 네, 네. 제가
1: 부장님도 방금 알코올 스왑이라고 했는데
0: 네네네.
1: Are you sure?
0: Yeah.
1: 조심해야 돼. 왜냐면 I've used alcohol wipes before, not on my phone.
0: Hold on. 잠시만요.
1: 그래서 아. Are you su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0: First of all, 이거는 이제 그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그리고 그 사과 회사랑요. 삼땡 Official Care Guide에서 가져온 거예요.
1: 네.
0: 다 읽어볼게요. 다시. 이거 뭐 In summary가 뭐냐면
2: 시간 돼요. 근데 다 읽을 시간 있어요.
0: 네, 마지막.
2: 네.
0: 핸드폰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독하려면 물티슈 대신 소독용 알코올 이게 70% 이소프로필 에탄올 이 첨가된 거. 70% 이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극세사천에 살짝 묻혀 닦아내는 것이 코팅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1: 오케이.
0: 살짝 묻혀야 된다고 해요.
1: 근데 요즘 나오는 make sure to check what material your 네. screen or your monitor is made of.
0: 예예예. 예, 예.
1: 저 옛날에 70만 원짜리 모니터를
0: 네.
1: 제가 알코올로 닦아서
0: 네.
1: 버리게 됐거든요, 여러분.
0: 진짜요?
1: 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와,
1: 진짜.
0: 그러면 극세사 천으로만 쓰도록 하죠.
1: 네.
0: 네, 우리 도둑님은 그냥 더럽게 잘 간다. 네.
1: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0: 네, 네, 네.
1: 자, 오늘 Did you know? 수고했습니다.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Gree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0: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chong.
2: English with
3: Busan Ajime.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알바생은 오늘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늦네.
4: I'm so sorry. I'm late.
3: 아니 대니얼 학생, 알바 첫날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4: Oh, I'm so sorry. My dad left for work early and my mom, she was sick today and couldn't get up. So she didn't wake me up.
3: 아니,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요.
4: Oh, I'm so sorry. My alarm, it didn't go off. Maybe it was becaus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and my phone battery died.
3: 아니,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잤어야지. 그래야 일찍 일어나.
4: Oh, I'm so sorry. I need to study hard and get good grades on this exam so I can get a scholarship. And that way, I can ease a financial burden on my parents.
3: 아이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밤을 안 새도 돼.
4: Oh, I'm so sorry. Normally, I don't get even enough sleep because I have to take care of my seven younger siblings. And that's why the only time I have to study is at night.
3: 아니, 동생이 7명. 그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내가 카운터 볼 테니까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 눈 좀 붙여요.
4: Oh, I'm sorry and thank you.
3: 네, 어서 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서 알바. 야! 다니엘, 너 이리 와봐.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어제도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너 녀석 이리 와!
4: 맘! I'm sorry!
3: 오늘 배워볼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영어로 뭐라고 해?
6: My alarm didn't go off.
3: My alarm didn't go off.
6: Go off는 꺼지다가 아니라 알람이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람 자체가 안 울렸다고 할 때는 My alarm didn't go off. 알람은 울렸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할 때는 I didn't hear my alarm 이라고 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알람이 안 울렸어. My alarm didn't go off.
6: My alarm didn't go off.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5: 대게 이리 와!